0: Sébastien.
1: <감사합니다. 웃음> 아, 잘 마셔.
2: 와, 좋았어, 좋았다.
1: 너, 지금 너무 나쁘지 않아. 응. 형, 이거 내가 생각했어. 일본어는 형이 다 해. 영어는 내가 다 할게.
2: 오케이.

0: 또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야구? 한번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0: 그쵸,
1: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도 만나 보. 아,
0: 많죠.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어여 먼저 들어가 주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오.
1: 저 여기 과하게 또 KBT팀 있단 말이에요.
0: 아, 있네. 이렇게.
1: 그렇죠.
0: 있어.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어, K-이너뷰티. K-뷰티예요.
0: K-이너뷰티 맞잖아요. 예.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네,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0: 야, 진짜 어, PDRN이 뭔데?
1: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0: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속 하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요청. 네.
0: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어,
2: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0: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2: 네. 네. 어,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0: 네.
2: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0: 네.
2: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0: 어.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2: 네네.
0: 어.
1: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1: 아.
2: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외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0: 네.
2: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어요.
1: 아.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많은 또 KB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0: 네.
1: 이제 정말로
0: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 그 알게 된
0: 아이템들, 머스트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yeah, let's go.
1: Let's go.
3: 야.
1: 오늘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네. 머스트해브 KBT 템을 추천받았습니다.
3: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3: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3: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3: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 팩.
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1: 오, 자물쇠야.
3: 뜯어대면 물광 충전.
1: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어, 아주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런 거
3: 뜯어볼라 했는데
1: 현혹되면 안 돼요.
3: 어, 왜요?
1: 직접 해봐야 됩니다.
3: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3: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1: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3: 네.
1: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3: 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3: 어, 왜죠?
1: 세안하시고 나서
3: 네.
1: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3: 네.
1: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3: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3: 어.
1: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3: 굳어요?
1: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3: 그래서
1: 그걸 띄어내면은
3: 네.
1: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어. 그러면 오. 광이 난다고 해요.
3: 아, 촉촉하게.
1: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3: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3: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되게.
1: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3: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1: 예. 자. 오!
3: 이 정도.
1: 일단 뭐 이렇습니다.
3: 네.
1: 투명한 액체인데.
3: 맞습니다.
1: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3: 네.

0: 효과를 빨리 봐야 되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ASMR로 할 거예요. 어.
1: 되고 있나요?
2: 되고 있나?
1: 전혀 모르겠어요.
2: 그냥 예상하고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0: 리얼로 갑시다.
2: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0: 네. 그래도 화상 나겠어요.
2: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2: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0: 네.
2: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 제품을
0: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2: 콜라보 제품이에요.
0: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안우아의 PDRN 세럼입니다.
2: 그렇죠. 그렇지 안우아가 세럼 맛집,
0: 네.
2: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0: 맞죠.
2: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0: 네.
2: 자,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0: 왜 갓세럼이에요?
2: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0: 네. 오! 아, 이렇게!
2: 그렇죠.
0: 어머, 귀엽네.
2: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0: 네, K-바이브예요. 이거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2: 오. 네,
0: 따로 이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2: 아, 키링!
0: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2: 오! 오! 오!
0: 제가 봤을 때
2: 가방에!
0: 가방에 달도록 하세요. 예. 핸드폰이 아시겠죠?
2: 예, 예.
0: 바지는 아니면 안 달도록 해요.
2: 아니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3: 반응이
2: 너무 처참한데? 어, 좋습니다.
0: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2: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할 수 있는 거죠.
0: 오, 그 리필이 나 안에 있어.
2: 그러니까 아, 리필을
0: 이렇게 리필 하는 거야.
2: 아,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0: 진짜로?
2: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0: 네, 보틀 타입.
2: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0: 네.
2: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0: 아, 진짜로?
2: 네.
0: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2: 맞아요. 또
0: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2: 와이어처리다가
0: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2: 네. 오! 흐르는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좀 가볍네요. 제형이 좀 물 제형인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이런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0: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어, 솔직히 바로
2: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0: 아, 잘 된다.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2: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와.
2: 종이를 네.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0: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2: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0: 어.
2: 과학적 리뷰.
0: 어.
2: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수 어, 어. 바람이 분다 수 어, 어.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0: 쓰리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0: 맞아요.
2: 없습니다.
0: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2: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0: 네.
2: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0: 네.
2: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0: 네.
2: 중에서는.
0: 네.
2: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0: 그렇...

0: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0: 세 번째 제품.
1: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0: 다 하고.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1: 이거.
0: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1: 제가 영상
0: 바르고 그걸 네. 해서 네. 주세요. 아셨죠? 네.
1: 자, 세 번째 제품.
0: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1: 그렇죠.
2: 아, 뭐야.
0: 네.
1: 자, 이 제품.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PT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0: 네.
1: 닥터지의 글래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0: 수딩 크림!
1: 이것도 뭐 콜라보야.
0: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얘?
1: 사실 이 크림도 굉장히 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0: 아, 맞죠. 닥터지는 사실 저희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1: 그렇죠.
0: 네.
1: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제형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0: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1: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0: 오케이.
1: 제형이 어때요?
0: 일단은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1: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쓰죠?
0: 네.
1: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0: 맞아요.
1: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0: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1: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0: 가벼워서
1: 가볍죠.
0: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1: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0: 그 실험이요?
1: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0: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1: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뒤집어보세요.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0: 네.
1: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0: 우와!
1: 우와!
0: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1: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0: 네, 네.
1: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1: 네.
0: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1: 그렇죠. 한 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0: 100시간!
1: 그렇죠.
0: 100!
1: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0: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에도 좋대요.
1: 맞아.
0: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1: 그렇죠.
0: 아, 그래서
1: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1: 그 정도로 좋다. 예,
0: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드디어
0: 콜라겐 랩핑팩.
1: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붙였습니다.
0: 아, 진짜? 어우, 그래도.
1: 느낌이 있어요.
0: 오.
1: 두근두근! 갑니다.
0: 예.
1: 갈게요.
0: 예.
1: 말랐어. 살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오!
0: 된다.
1: 아,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뜯어지는 것 같아요. 아!
0: 오!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 애.
1: 이야, 신기하네.
0: 그러니까
1: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0: 와우.
1: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1: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 네. 오!
0: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내가 진짜 보호됐어.
1: 뭔 소리야. 보호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0: 뭔가
1: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0: 아,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네.
1: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0: 네.
1: 속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0: 와.
1: 보들보들.
0: 콜라겐 잘 먹었네.
1: 그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었어.
0: 22살?
1: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3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0: 네.
1: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0: 아, 맞아요.
1: 외국 분들에게
0: 네.
1: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0: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1: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0: 네.
1: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2: 네네네.
1: 많은 시간에 공로 드렸던.
2: 네.
1: 이 녀석!
0: 아, 이 녀석!
1: 이 친구입니다!
0: 이 녀석!
1: 그런데 재밌었어요.
0: 아.
1: 좀 과하게 발전이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한 점을 느껴서.
2: 네.
1: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0: 광채.
1: 광채.
0: 네.
1: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0: 네.
1: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1: 네.
0: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1: 네.
0: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또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1: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0: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0: 네.
1: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
0: 뷰티북.
1: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0: 와주세요.

0: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Let's go. 아.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1: 없지 않을까?
0: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1: 그렇지. 오, 오 멋있는데? 어? 괜찮아.
0: 아니 왜 내 거까지.
1: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어때요? 그래서 잘 못 썼네.
1: 끝감 생겨잖아.
0: 잘 만들지 않았어.
1: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그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0: 베스트 프렌드.
1: 피부와 콜라겐.
0: 좋은데?
1: 와.
0: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1: 와.
0: 예. 그래서
1: 물광 충전!
0: 그래서 버스트 헤브 K 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2: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 준 제품들을 꼭 구매

0: I first headed to where my eyes were drawn by the modern and stylistic skyscrapers, Jamsil. An area also famous for being home to the amusement park that led countless children to the world of fantasy. Here I plan on sharing a memory with a guest. Introducing my companion for the journey in Jamsil. Memories sometimes serve as fuel to live our daily lives. My companion in Jamsil, writer Yu Young-tae, says this old neighborhood of Jugong Complex 5 especially holds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with layers of valuabl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1: 왠지 느낌이 나랑 나이가 동갑일 것 같은 느낌이
2: 들어요. 저 81년생이요. 몇 년생이세요?
1: 저도 81년생.
2: 아, 반갑습니다.
1: 3월생입니다.
2: 전 2월생입니다.
1: 아, 한 달
2: 아니.
1: 저 따뜻하게 보시겠어요.
0: It's great to run into someone of a similar age. Maybe that's why this old apartment complex weirdly gave me a friendly vibe.
1: 근데 이런 장소, 이런 여기 이 아파트 예전에 이 단지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2: 예, 맞습니다.
1: 네.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저 굴뚝이 하나 보이네요.
2: 예, 저게 중앙난방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지었던 굴뚝인데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놔두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1: 이야, 저 굴뚝도 여기 아파트 단지 생길 때부터 정말 오래된 굴뚝 같아요.
2: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굴뚝이 없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여기 딱 이제 걸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도심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2: 예,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저희 나라 공사를 도와준 곳이 잠실 5단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선물로 여기 있는 나무들을 그 왕자가 심어줬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실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유년 시절을 담은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물론이죠. 가시죠.
1: 네, 네네.
0: The tall standing trees indicate how long they've withstood the passage of time. Writer Yu built his own blocks of memory here, growing up and witnessing how time pass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redevelopment of complexes 1, 2, 3, and 4, Jamsil Jugong Complex 5 remains the only living trace of the apartment complex's history. Though far from fancy and modern, a place where so many valuable and untradeable memories were made. You are always greeted there, even when you have been gone for a while. It's a place that gives you comfort and joy just thinking about it.앞에도 보면 잔디가 되게 넓고 틈새틈새 공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기엔 되게 좋습니다.
1: 여기서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2: 저는 일단 태어난 곳은 저희 잠실 2단지였고 네. 저 이제 15살 때 5단지로 왔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신혼집이 저 주공 5단지 501동으로 이제 거기로 구했죠.
1: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녀까지 여기서 키우시고
2: 네, 맞습니다.
1: 아빠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네. 그런 장소네요.
2: 저의 추억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의 추억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도 처음 집을 사셨을 때 여기서 사셔가지고요. 그래서 네. 계속 대를 이어서 추억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0: 주공 Complex 5 is where he spent his childhood under the wings of his father, raised his son after his marriage, and built a whole memory of his family.
1: 어떤 장소일까요?
2: 여기가 보시면 네.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수영장이었습니다.
1: 아, 잠깐만. 요 지금 이거 주차장인데요?
2: 예, 여기가 네. 이렇게 팔자 눈사람 모양처럼 생겨 가지고요. 88 수영장이라고 불렸어요.
1: 아니, 여기 지금 누가 봐도 주차장인데 여기가 수영장이었다고요?
2: 그렇죠. 여기 한 20년 정도 전에는 예. 이 단지 처음이자 그때는 또 그런 아파트 하는 수영장이 없던 시기였잖아요. 야.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기를.
0: The good old days are worth longing for even after some 20 years have passed. It must have been a place of happiness and nothing else to wish for the kids back then.
1: 그 당시에 이게 아파트 단지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요. 정말 최고급.
2: 그렇죠.
1: 정말 좋은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2: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네. 예. 재건축하면 보기 어려운 풍경 네. 그런 거죠.
0: Why didn't we realize back then how relieving and grateful it is to still enjoy the sceneries we saw growing up? Maybe we become affectionate and emotional toward these longing views and memories because we know they will fade away before long.
1: 아 여기 뭐 그늘진 데만 해도 뭐 선선하니 나무 그늘 때문에 시원합니다.
2: 네
1: 아.
2: 그렇죠.
1: 야 그리고 보니까 놀이터가 있는데 야 정말 옛날 놀이터 우리 어릴 적에 야 오 여기 그네도 보이네 그네 야.
2: 요즘은 드물죠?
1: 그렇죠 그네 요즘 찾기 어렵거든요. 어 저희 저 그네 정말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2: 네 타보시죠. 아니, 아니, 뭐, 저 할까요? 그네는 저도 한 10년 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야. 어우 이제 예, 버틸까 모르겠네요 얘가 걱정되네.
1: 오, 야. 아니 작가님이 버티겠는데 나도 버티겠지.
2: 어,
1: 와, 근데 어릴 때 타던 기분하고 다 되게 다른데요? 아. 너무 편,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데요?
2: 야, 집에 가기 싫다.
1: 야.
0: It feels like I've returned to that time when I was too busy playing outside as a kid.
1: 아 여기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3: 그렇죠. 많이 없구나. 아이들.
2: 어디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 또 맞아, 어디는 맞아. 너무 없어서 문제.
1: 그러니까.
0: 아. Wow, it's quite fun to ride i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어우, 충분히 탔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단지를 보면은 예. 다 옷장밖에 안 보여. 여기 주공 5단지가 엄청 넓은가 봐요.
2: 여기가 가구 수가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웬만한 다른 단지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동창, 동기,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그 단튼 동네 애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졌죠.
1: 아, 그렇게 이제 추억이 깃든 곳인데 아쉽게도 여기 그 1, 2단지를 벌써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됐고
2: 예.
1: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 주공 5단지예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어떠세요? 이제 다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주공 5단지. 여기도 이제 머지않아 개발이 될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가 재개발되면 같이 집값이 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네. 또 어찌 보면은 여기 새로운 게 생기고 나면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저희 동네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아파트 안에서는. 그래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내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은 더 이런 공간이 남아있었으면 하는 마음.
1: 그렇죠.
0: Walking around this old apartment complex with Ryder U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e greatness and power of an old place that can summon the nostalgia of those who lived in the same period. And it also made me want to record this moment that will never live again once it passes. One spring day in 2024, a drawing of Jamsil Jugong Complex 5 that was particularly dazzling with lushness. And just like that, there's another memory of today that will one day be very missed out of the blue. In an age where fast changes become a norm, here exists another thing that'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all these years. It's the Semar traditional market that boasts a long history at the intersection between a huge apartment complex and multiplex housing. The passage of time has brought the old and new together to this place. While many changes were made to the market over time, it's still as friendly and comforting as it was. Maybe that's why the place is full of customers.
1: 우리 유 작가님한테는 정말 이 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에 좀 애착이 가는 시장일 것 같아요.
4: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다니던 골목이고 네.
2: 저의 아이도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바깥쪽 골목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 이 안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먹거리, 예를 들어 떡볶이, 만두 또는 돼지 부속고기, 족발, 튀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쪽 길을 좀 한번 타지인들이 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0: Why don't we take a look around?
1: 제가 마음이 울적하고 허기질 때 항상 찾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어? 족발고사. 우리 작가님이 자주 오셨다는 이 단골집 아닙니까?
2: 네, 저와 제 아이의 단골집입니다. 이야.
0: It's truly a pleasure to revisit a place I've been a regular customer of as a kid with my child. A pig trotter place that customers remain loyal to in multiple generations. What more do I have to say? Let's take a bite.
1: 난 일단 족발이 그냥 본연의 맛한 거. 와,
2: 이 집은 국내산.
1: 아, 족발이 너무 맛있어. 냄새만 맡아도 이거는 딱 봐도. 예. 근데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 얼굴을 다 이렇게 기억 잘하세요?
4: 아니 다른 분보다 이 손님은 항상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1: 어떻게 예. 배려를?
4: 그러니까 단체 손님으로 자주 오시기도 하고 포장도 해가셨는데 이게 단체 손님 오시면 물건 음식도 날라주시고 저희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에 남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손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1: 아, 좀 그 아내분하고 네. 또 아들하고도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억하세요?
4: 네, 아드님 임신했을 때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딸이 그때 이제 항상 도와주

0: 생각하는 작은 바람이 있으실까요?
1: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또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고 저희도 진짜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오면 이래서 재래시장에 와야 되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 와보신 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봐 주시면서 구매해 보시면 많은 저기 마음의 위안도 받고
2: 맞아요. 또 이게 항상 뭐 덤을 또 하나 더, 네. 더 챙겨주고 서비스 항상 주시고
0: 일단 저는 이 무말랭인가요?
1: 네 무말랭 김치도 다 저희가 직접 담아요.
3: 오. Looks like the place has earned a new regular.
0: 싸갖고
3: The owner and the regulars have comforted and supported each other to live through their hard moments in life. For a long time, they built a bond that still lives to this day. A favorite place to write or you, may it remain in his life as a place of comfort for years on end. I headed to Macheon-dong, a town on the outskirts of Songpa-do district.
0: Oh, oh.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마천동의 또 토박이, 마천동을 또 기록하고 사진도 네. 많이 찍으시고 네. 네, 마을 계획 단장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4: 맞습니다.
3: Kim Il-suk even wrote a book out of love for the town about the stories of the neighborhood scenery. With her, I plan to record the stories that Macheon-dong has to say. A small town with a long history, with the impend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scenery of this place will soon be met with drastic and jaw-dropping changes. Let's record all this view and the vibe that follows. A quiet farmer's village until the 1960s. Since then, it has become a small town of plenty and friendly, where the locals from Cheonggyecheon have made it their second home for several decades now. Because every part of the village was built by the hands of the locals themselves, many corners of it still display the traces of the people's labor and hard work.
0: 이렇게 철제, 이렇게 문. 보기 힘든데. 야, 되게 이쁘네요. 파란색으로 딱 칠해갖고. 문 열면 바로 골목 나오는 거.
4: 그죠. 예.
0: 그리고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철제로 하고 이런 문양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4: 요즘은 거의 이게
0: 없어졌죠. 예.
3: This alley is so narrow that you'll almost bump your shoulder with a pedestrian walking from the other side.
0: 그리고 이런 이게 창 지붕 손수 직접 맞추셨나 봐. 만드셨나 봐.
3: While it always wasn't plentiful, these alleyways provided homes, put food on the table, and made so many memories for the people in this part of the town. And for that, they will be missed one day.
0: 아 그러면은 단장님 여기가 그 마천의 이제 3구역.
4: 네, 3구역.
0: 그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빨간색 벽돌에 옛날 집들이 많이 있어요.
4: 그죠.
0: 네.
4: 근데 보면은 재밌죠 여기가. 빨간 벽돌이 있고
0: 네.
4: 시멘 블록이 아니 그러니까 그 석 시멘 블록이 있고 네. 이게 다 달라요 하는 네. 그 이게 석재도 있잖아요.
0: 네, 네, 네, 네.
4: 그러니까 여기 가옥 형태가 자꾸 이렇게 네. 변하는 데가 이게 보이는 거죠. 저쪽은 또 슬레이트로 또 돼 있는 그쪽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렇게 단층 집에서 이렇게 2층 집 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립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가옥 형태가 점점 더 바뀌는 걸로 이렇게. 집합이 돼 있죠.
0: 네네.
4: 그쪽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처음에 청계천 이주민들 오시면서 집을 지었을 때는 시멘트 블록으로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근처 쪽에 또 벽돌 공장이 있었대 이런 게.
0: 네.
4: 그래서 그다음부터 집을 지으면서 이제 벽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시멘트.
3: Because everyone around here had such a deep, family-like connection to one another their whole lives, it's more heartbreaking for her to see the inevitable end to all.
0: 저런 시멘트 담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살아봤는데

0: 이런 빨간색 벽돌에 이 담은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1: 그죠. 네. 네.
0: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빨간색 벽돌에 담은 좀 잘 사시는 분들.
1: 그냥 V자예요. 네.
2: From the relatively modernized houses over the change of time to the one-story homes with these same old roofs, they seem to show all the various facial expressions of the people who have been here all this time.

0: Because of that, I came across something interesting while walking.
1: 여기서 변한 게 또 이 집이죠.
2: 예, 그죠? 네. 그다음에 최근 거예요. 이런 벽돌로 네. 바뀐 거예요. 그죠?
1: 저게 이제 요즘 현대적인 그 벽돌 색깔.
2: 그죠? 이런 벽돌은 너무 지금은 비싸게 된 거잖아요. 네.
1: 그렇죠. 비싸죠. 저기 찾아 보기도 쉽지 않고. 네.
2: 그러니까 이거 띄어다가 원래 집을 또 고풍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요 폐가로 폐벽돌이죠.
1: 그렇죠. 그렇죠.
2: 앤틱하게 그런.
0: They all had different and unique faces instead of showing the same expression. It was quite enjoyable to look at each marking on the wall. As if going against the time, I ran into a view that is very rare to see in downtown Seoul nowadays.
2: 시멘.
1: 네, 시멘 옛날 집인데, 와, 아니.
2: 나무 대문이 아니기 때문에.
1: 이런 나무 대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 저도
1: 서울 도심에서?
2: 응. 옛날에 뭐 시골 집에면 나무 대문
1: 그렇죠. 그, 보통은 이제 뭐 한옥
2: 네. 그죠. 사극에 보면은 네, 나무 대문 네. 여봐라 뭐 이리 와라 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2: 여기도 이렇게 진짜 옛날에 야. 있었던 거
1: 같죠? 세월의 흔적이 이 나무 대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2: 그죠.
1: 이야 이제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이 나무에서. 와.
0: The feeling of greatness for staying as it is, it brought a bittersweetness to my heart because I knew the view could maybe fade away forever.
1: 우리 다들 여기 잠시 좀 쉬었다 갈까요?
0: 네. And while recording all this, I wondered what Miss Kim was feeling about it.
2: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굉장히 중요하죠.
0: That's how she learns the importance of recording each day. Another group of people worried and upset ahead of the redevelopment construction is the vendors and clerks running their businesses in this town for ages. A place that has been feeding the Macheon residents.
1: 어, 실례하겠습니다.
0: The interior speaks for how long this place has been.
3: 안녕하세요, 사장님.
4: 예,
3: 아,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아, 예.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1: 와, 아, 여기 정말 오래된 아, 가천식 백반 식당 같은데. 아.
0: There were moments when this place could have been easily closed or changed, but the store and its owners have kept their place. To stay with the neighbors of Macheon-dong.
6: 우리가 83년도에 개업을 할 때요. 네. 이제 중국집으로 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앞에 이제 특전사 뭐 사령부 707 저 위에 3년단 다 있을 때거든요. 여기가 다 부대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리가 없어서 못 받을 정도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여기 광주로 이사 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기 조금 모여서 이제 이 오리집으로 이제 네. 바뀐 거죠.
1: 가정식 백반으로.
6: 네.
1: 그럼 여기 장사하신 지 거의 한
6: 40년 됐어요.
1: 야, 그러니까 40년의 어떤 그 기억이 이 식당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장사를 오래 하셨으면은 좀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6: 그렇죠. 이제 전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은요 네. 무조건 와서 여기 가서 먹어요. 어. 먹고 이제 술도 막 먹고 그러고서 돈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 파출소나 뭐 이제 오래 살으니까 다 네, 알아요. 그리고 네. 또 말하기도 뭐 하고 그러면 이제 가라고 그냥 그러죠. 다음에 또 갖고 오라고. 네. 그리고 네. 보내요 이제.
1: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전에는. 네.
6: 그러면 가만 이제
1: 외상 하시는 네. 분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를 지키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6: 그 이후보다는 네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 보니까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애들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웃집하고 또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그냥 고향처럼 느끼고 그냥 여기 주위 사람들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1: 그러니까
6: 것 같아요.
1: 인심도 네. 좋고 정도 들고 하니까 네. 또 이렇게 단장님 같이 오래 네. 사신 분들 또 그 밖에 네. 토박이 분들도 항상 찾아주시고 하니까 네.
6: 그래가지고 네. 이제 사랑방식으로 네. 많이 사람들이 와요 우리 집.
1: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듣기로는 여기 네. 단체 예약이나 예약 손님 네. 아니고선 잘 안 받는. 네. 그러니까 거의 여기 마을 주민분들. 네.
6: 그 여기 마천 일동의 단체들은 많이 와요. 네. 예.
1: 그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우리 남편분께서 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기 이 식당이 네. 이 마천동에서 어떤 식당으로 어떤 의미로 동네분들한테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그 어떤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3: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제 같이 어울려서 고향 같은 그 저 이제 말 그대로 사랑방 네.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또 생각도 우리도 주변에 한번 더 한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 거지. 네.
1: 오래돼 보입니다, 사실.
0: This valuable picture will one day become history.
1: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현장감 있게.
4: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사라지는 그 마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고
1: 그렇죠.
6: 사지구.
4: 네, 사지구에서 그래서 이 이제 이쪽을 쭉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 북일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6: 그러니까 60년은 됐을 거예요. 네. 그 건물이. 네.
4: 그러니까 기록의 의미로
1: 옆에 보니까 뭐 국수집도 있고 네. 세탁소도 있고. 네. 네. 네.
0: The married couple says they always wish to greet anyone who finds them whenever.
1: 정말 떠나지 마시고 이 동네를 좀 오래오래 잘 지켜주십시오.
7: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7: 네, 저희 건강 물어가겠습니다.
0: The owners have a big heart and love, just like the old days of the town itself. I wish they make more happy memories that have already filled their lives. 'Cause we've always walked on, and the scenery we've always seen, the familiarity and timelessness sometimes makes us forget how valuable they are. A tour of Machondong today especially leaves a sense of sadness. And maybe the most yearning thing is the friendship and love shared amongst the neighbors. I will keep a page of memories made here in Machondong today, deep down in my heart for a long time.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든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ing figures. Now, today's guest has made an incredible journey from winning an Olympic silver medal in women's field hockey at the 1996 Atlanta Olympics to becoming a champion of Korea's traditional liquor. Her premium 약주 남다오다 won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Grand Prize. Please welcome the CEO of Taenjeong Doga, Choi Eun-kyung.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All right,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크런처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술을 빚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and welcome. So that is CEO 최은경, who is brewing alcohol back in Busan. And like you just mentioned, you came all the way from Busan. Taenjeong Doga is in Busan. And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such a long trip to come to our show.
3: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술도가 태인정 도가가 부산에 있잖아요.
2: 네.
3: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Oh no, it's our pleasure. She said thank you for inviting, but it is our pleasure to have her here. Now, I wonder first, what does 태인정 도가 mean? What's the meaning behind it?
3: 먼저 태인정 도가의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뜻이죠?
2: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을 한 자씩 따서 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0: Oh, so it's actually the syllables from her children's names.
3: 네.
2: 네, 저희 그 술을 빚을 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걸고 정직하고 정성스러운 술을 빚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도가 이름입니다.
0: Oh, so it's a pretty simple sort of name with a simple meaning, the syllables of her children. And because it is the name of her children, she wanted to create alcohol that is really pure and honest. Authentic. Oh, interesting. All right. Well, I heard you intentionally don't have a sign, like a sign outside your brewery. Is there a reason for that?
3: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술도가 간판을 따로 걸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2: 처음에 술도가를 처음에 하려고 술을 빚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0: 아.
2: 저희 아저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0: Okay. So they didn't begin to create a brewery at first, but her husband really likes alcohol.
2: 그래서 집에서 술을 빚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그러면 나를 술을 빚어줄 수 있는 공간을 얻어줄 테니 술을 좀 많이 빚어달라.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제 얻으러 다녔어요. 이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공방이죠. 공방 술을 빚는. 근데 이제
0: So it's a separate sort of room for her to brew her alcohol because when she first started making it at home, she didn't have enough space there. And her husband said, you know what, I'll find some extra space for you outside. Why don't you bring or make more alcohol for me there?
2: 이왕이면 좋은 술 빚어서 남들하고도 좀 나누자. 내 지인과도 나누지만 이제 이 술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도 판매도 하면 어떻겠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0: 그렇게 조금 조금씩 네. 시작된 거군요. And then she thought, after making this good brewed alcohol, why don't you share it? Why don't we share it with people we love around us? And that's how it began, the whole brewery, from a very simple sort of intention. All right. Well, what kinds of traditional liquor, I guess, do you produce in that working area?
3: 대표님의 양조장에서는 그럼 어떤 술이 지금 제조되고 있나요?
2: 저희 전통도 중에 맑은 술을 약주라 그러고 네. 탁한 술을 탁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주 한 가지, 탁주 두 가지. 도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0: Oh, so they create 약주 and 탁주 in their brewery. 약주 would be the clear alcohol, and 탁주 is the not clear alcohol that we call in traditional Korean alcohol. And they create one type of 약주 and two types of 탁주. And one of, I guess, the key sort of or most popular sort of type of alcohol that is 탁주 would be the 막걸리 or the rice wine that we all know of, right? Oh, okay. I see. Well, I guess a lot of international tourists would visit your brewery too, since it is in Busan. Do many of them visit it?
3: 해외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는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양조장 찾는 관광객들 있는 편인가요?
2: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네. 이제 만들어서 뭐 판매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이런 걸 전혀 하질 않았어요.
0: So she didn't do any marketing at all because she did not intend to sell the alcohol that she created from the beginning. So not many international tourists visit.
2: 그 저희 양조장을 찾아주신 분들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 술이 도수가 22도거든요.
3: 아, 그렇죠.
2: 발효주로 22도가 과연 어떤 술이냐. 이게 22도로 나와서 맛이 있을까? 22도가 나온다고? 이게 정말이야? 하고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0: And the people who usually find their brewery is people who are curious to know how is their alcohol 22 degrees in terms of alcohol volume, because it's not easy to do that or make that through natural fermentation. Yeah, well, I think many crunchers who love alcohol, including myself, traditional alcohol,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So let's talk more through the keywords now.
3: 술에 관심 많은 우리 크런처들이 오늘을 상당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와 함께 얘기 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겠어요?
0: The first keyword is...

0: traditio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골라주셨죠?
1: 전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처음에 술을 빚을 때 전통 그러면 고집 이게 맞아 이것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전조들이 해왔어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었거든요.
0: 그렇죠. So when it comes to tradition, we often think we have to stick to one sort of opinion, or you tend to be quite stubborn. You keep what has been original till the end.
1: 근데 고창에 가서 이제 제가 술을 정말 많이 배우러 다녀봤어요. 아. 양조장도 많이 찾아다녀보고 이제 교육관도 다녀보고 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었어요.
0: Oh, but even though she went around this place, that place, different breweries to learn about alcohol, she didn't really, nothing really stayed with her.
1: 그 채워지지 않는 걸 찾다가 우연히 이제 고창을 가게 됐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막걸리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원 선생님께서 이제 네. 강의하는 걸 듣고 아 전통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
0: Oh, and she went to 고창 and there is a 막걸리 school where they teach brewery and she met a teacher named 이상원 and she realized what tradition really is about. Oh, interesting. All right, so moving on then. You retired after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nd you devoted your life to that in your early days, right? So it must have been quite emotional to sort of change your career to 네. do something else. How did you feel?
2: 지금 이 술도가 대표를 하기 전에는 필드 하키 선수셨잖아요. 네. 은퇴 당시로 돌아가서 평생을 바친 이 그라운드를 떠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그때 기분은 시원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네. 모든 걸 할 때 미련이 남으면 아쉬움이 남으면 그걸 털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2: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네. 하겠죠.
1: 저는 타고난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운동도 우연히 이제 중학교 때 시작을 했었고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발 한 발 정말 열심히 남이 한 발 뛸 때 두 발 뛰고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정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0: Oh, so she wasn't a born athlete when she was a field hockey player. So after she retired, she felt really relieved in a way because she wasn't a born athlete. She had to try extra harder compared to other people. When others ran one time, she would run twice as much. That's how much effort she felt, and she felt relieved after retiring.
1: 그래서 미련 없고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뿌듯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0: All right, so she has no regrets at all because she's put in everything that she had into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ll right, well, after being an elite athlete, what surprised you the most after entering this new world of brewing as a beginner?
2: 국가대표까지 한 이 대선수가 새로운 장르의 초보자로서 전통주라는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느낀 가장 좀 신선한 충격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1: 굉장히 이 발효라는 데에 대한 매력이 있었어요.
0: Fermentation. 네,
1: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죠. 그냥 네. 뭐 우리 간장, 고추장도 다 맞아요.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단순하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의 바깥에 어떤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0: So one of the unique charms of fermentation is you can't expect what the result is going to be. In Korean food, like seasonings, whatnot, 고추장, 된장, all these are like fermented seasonings. But when it comes to liquor, fermentation is applied in the same way. So after you ferment something, you don't know what it's going to turn out to be.
1: 우리가 기계로 짓고 사람이 하는 일은 예상이 되잖아요. 네. 실수라면 불량이 나오고. 근데 미생물이 하는 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0: Oh, so if you do things with machines and technology, the results tend to be quite clear, right? And if you make a mistake, errors occur. But with fermentation and with microorganisms working,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turn out to be the result.
2: And that is the charm.
1: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때 어떤 그러니까 결과치가 나올까? 그리고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2: 희열을 느끼고
1: 희열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 이게 되네.
2: 그런 또 하게 되고
1: 매력이 있어요.
2: So the unique charm of fermentation is if something turns out the way you expected it to, then you feel a sort of satisfaction and happiness. It makes you keep going to try it again and create something again in the same way. Oh, amazing. All right. Well, what kind of journey, I guess, did you go through to learn the craft? You told me that you visited different breweries. Is there any other sort of things that you did? 전통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을지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앞서 뭐 고창도 가셨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처음에는 한 7년 동안 오. 그냥 독학으로 그냥 술을 빚어서 마시고 이제 나눔을 했었는데 어느
2: 순간 For 7 years she learned it alone and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1: 저희 이제 아저씨가 신랑이 아 이렇게 술이 좋으면 서로 이제 나눔을 하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아까 공방을 차리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볼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리는 좋지만 더 좋은 술을 빚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 Oh, okay. So for 7 years she learned how to brew alcohol herself and then she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and her husband and her thought, you know what? Let's make it bigger because right now it's just our world is too narrow, you know, sharing the alcohol with just people around them, their neighbors, and that's how their whole different journey began.
1: 정말 잘 빚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정말 전통주의라는 이 세계가 정말 깊더라고요. 아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뭐 술을 잘 빚는 명인이 계신다 하면 찾아가 보고 교육기관도 찾아다녀 보고 열심히 아마 정말 열심히 둘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2: So she met different masters of brewing who are known to be really good at brewing alcohol and she took classes. Her and her husband just started traveling everywhere to learn more about brewing.
1: 그래서 이제 서울도 다니고 광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창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이 술에 대한테 이제 큰 충격을 받죠. 우리 속된 말을 써도 될까요? 우린 말하죠. 이제 거기서 강의를 딱 듣고 네.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돌 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2: Oh, okay. So she and her husband traveled to 강원도, 전라도 province, whatnot, and then ended up being in 고창, took a class there, and she felt that moment of enlightenment right there.
1: 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거기에는 누수련이라서 누룩술 연구회라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술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술들을 빚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2: And they also explored how to experiment with yeast making alcohol through fermentation. And they even have a group that studies that whole process as well.
1: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문학도 우리 네. 술에 대한 인문학도 듣고 이제 뭐 우리가 도량법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 선조들이 썼던 도량 지금은 그게 미터법으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골마다 그다음에 도시마다 이 모든 게 그 도량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근사치를 해서 이제 이상훈 선생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술이라는 거는 술을 빚는 사람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집에서 김치 담 거죠. 저희 가양주 문화는 말 그대로 가가호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였어요.
2: Alright. So in the past, they had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for alcohol as well. And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 fact, in the past, each household, they created their own alcohol. You know, how we make kimchi these days in different households, each households.
1: 그래서 술이 각 집마다 맛이 틀리고 각 집마다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빚었을까? 주방문을 처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주방문대로 술을 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그 시대에 그 선조들이 그 주방문에 담겨 있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많이 담겨. 오, 이 시대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든 그런 깊은 것들이 많아요.
0: Okay, and through

0: learning, she realized that the whole process of creating alcohol within different households, it has a very scientific ground behind it. And that's what she learned through that program with Lee Sang-won in 고창. Oh, 네. Very interesting.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통이 내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과 지금과 환경과 모든 그 식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곡식도 틀리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기온 환경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방문을 가지고 지금의 환경에 맞는 개성 그러니까는 그 개성 발전 우리가 옛날에 카폰이 지금 핸드폰 됐듯이 그걸 가지고 빚어서 술을 맞는 게 아니라 맛있는 술을 빚는 게 개성 발전이다. 그게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0: I see. And her answer to what tradition truly means is creating delicious alcohol based on the different techniques that different households may have had when brewing their own alcohol. And that depends on the whole environment, the surrounding conditions, whatnot. And that is why it is a very scientific sort of process. All right, moving on then. Do you remember the very first liquor or that you successfully brewed? And what did that moment feel like? 가장 처음 만들었던 술, 대표님, 기억나세요? 완성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아, 처음 술은 실패했습니다.
0: 아, 처음 술은 실패하셨고 the first was a failure. When was the successful one? 네.
1: 그 이제 어떤 페스티벌을 갔는데 네. 누룩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0: 오, 네.
1: 그래서 아, 누룩 술을 자꾸 빚어 달라 하는데 한번 빚어 볼까 하고 빚어 봤는데
0: 네. So she bought yeast from one of these festivals and because her husband said, "Can you please make alcohol for me?" she tried it.
1: 그 포장지 뒤에 레시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 네. 이제 그대로 술을 빚었어요.
0: 네.
1: 근데 술이 열흘 한 12일 정도 되니까 술이 익었더라고.
0: 네. Okay, so they had the guidelines, like the recipe behind the yeast that she bought, and she just followed that. After 10 or 12 days or so, the alcohol was well fermented.
1: 그래서 술을 딱 걸러서 이제 신랑한테 줬는데 신랑이 아 술은 맛있는데 너무 시다.
0: Oh, and she served it to her husband, but he said, "Ah, it is okay, but it's too sour," is what he said, bitter.
1: 그냥 신맛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느냐?
0: Oh.
1: 조금 오기가 나더라고요.
0: 그러게요. 약간 도전, 챌린지를 준 것 같은데. And her husband said, "Why don't you make it a little less bitter and sour?" And threw a challenge at her. Can you try and make it again?
1: 네, 인터넷 서치를 계속 해봤어요.
0: 네.
1: 봤더니 계량 누룩과 이제 전통 누룩의 차이를 적어놨더라고요. 전통 누룩으로 술을 빚으면 이제 감칠맛도 있고 단맛이 올라오고 산미가 작고
0: 네.
1: 계량 누룩으로 빚으면 산미가 높고 젊은 사람들이 좀 깔끔한 맛이
0: 아,
1: 난다.
0: 그럼 이게 계량 누룩이었던 거네요. 아니었어요. Oh, okay. What's
1: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0: So what's interesting is with yeast, there's traditional yeast and modified yeast. When you use traditional yeast to brew alcohol, it tastes less sour and deeper and sweeter. But with the modified yeast, it tastes a little more sour and suits the palate of younger people. So I thought, did she use the modified yeast? But she said no. 그러면요?
1: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통 누룩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전통 누룩이 뭔지, 이제 계량 누룩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되었고,
0: 아.
1: 그래서 전통 누룩 판매가 되는 이제 스토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0: 오, 그래서 okay. So she searched the internet to find and buy traditional yeast.
1: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은 전 그때 좀 단순했어요. 판매한 사람들이 빚을 거라 생각을 했죠.
0: 아.
1: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0: 네.
1: 문의를 했죠. 이 술을 이걸 빚으면 술이 레시피를 좀 가르쳐 달라.
0: 네.
1: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빚었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0: 왜 이걸 그대로 뒀냐?
1: 아니요. 다른
0: 네.
1: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술을 빚으니 신술이 나오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산도조절제를 넣어라.
0: 오, 하나씩 다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1: 네.
0: So, 은경, she tried to make another alcohol with traditional yeast, but it turned out to be sour, right? So she complained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saying, "Why is it sour? I follow the guidelines, the recipe." And they said to add something that will control the sourness of the drink.
1: 그래서 산소조절제를 넣고 빚을 갚으면 집에서 왜 술을 만들어 먹느냐 제가 또 따졌어요.
0: So she complained again. Why would I brew alcohol at home if I had to put in that sour modifier?
1: 네, 지금 생각하면 그분한테 되게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 인터넷에 블로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누룩 명인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제 술을 빚었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찾아봤죠. 또.
0: Okay, so she did even more searching. Thinking back, she's a little bit sorry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and complained to. But later, she searched a blog, and there was a master in yeast. And that's when she gained more information related to traditional yeast.
1: 그분 이제 그 이름을 해서 누르고 찾아봤더니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룩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Wow, and there were different types of yeast in the market that was recommended by the blog.
1: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드렸죠. 제가 초보는데 이제 막걸리를 담아 먹으려 한다. 어떤 누룩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레시피는 어떻게 되냐? 또 문의를 했죠.
0: And she asked which yeast could I use and what recipe should I follow to that market.
1: 그러니까 보통 그 막걸리를 빚을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쓰는 조곡을 쓰면 되고 물량을 줄여서 빚어라. 말씀을 해주시고 좀 틀리네. 그리고 물량을 줄여서 빚고 난 다음에 걸러서 가수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빚어봤죠.
0: Oh, and they told her to use a yeast called 조곡 and control the amount of water that you use. Ah, I see. And she thought, oh, this recipe is a little different. And that's how she created a better alcohol for herself.
1: 술이 나오는데 한 두 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실패를 한 줄 알았죠.
0: 네.
1: 왜냐 앞에는 한 12일 정도 났는데 얘는 한 25일? 거의 한 달 걸리더라고요.
0: Oh, it took like 25 days. So she thought it would have been a failure, but it wasn't. 그럼 성공을 한 거네요, 이 과정 끝에.
1: 네, 그래서 걸렀는데 너무 달고 맛있는 술이 나왔어요.
0: Wow. So in the end, it turned out to be so sweet and very delicious.
2: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과정 끝에.
1: 제가 가수를 해서 주려고 하니 저희 아저씨가 왜 맛있는 술에 물을 타냐. 맛있는 건 맛있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0: I see. And she wanted to dilute it before serving it. But her husband said, this is so delicious. Just give it to me without adding extra water. Wow. I want to try it too.
2: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고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곡이 좀 있으실까요?
1: 제 청춘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0: 아, okay. And what's the reason for choosing this song? 이유는요?
1: 이렇게 50대가 되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 20대, 30대가 정말 황금기였더라고요. 3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나간 청춘이 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0: Oh, wow. So at this point, talking about alcohol, brewing, although I'm alcohol-free right now, I feel a little bit tipsy somehow talking to her. And she told us that she would like to recommend a song called 청춘, or Younger Days by 산울림. And the reason is, thinking back, after she has now become in her in mid-50s, the 20s and 30s, the younger days, the youth days, was really precious, and she misses those days. And this song reminds her of those days. Well, let's take a listen to 은경's pick. This is 청춘 Younger Days by 산울림. We'll be back for more conversation later.

0: We're back. Today on Brunch Club, we're joined by Liquor Master Chan Kyung. And it's time to open up the second keyword, which I will do.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fermentation.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I mean, it is key when brewing, but can you tell us mor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셨을까요?
1: 발효라는 거죠.
0: 네.
1: 제가 술을 하다 보니 술은 발효잖아요.
0: 그쵸.
1: 발효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연결된 고리들이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술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발효 3대 발효라면 알코올 발효, 유산 발효,
0: 네.
1: 그다음에 초산 발효.
0: Oh, okay. So there, everything when it comes to brewing alcohol is about fermentation, right? And there are three types of fermentation in the world: alcohol fermentation and two other types that uses bioorganisms and those that don't use it. Oh, all right.
1: 네. 그리고 발효는 그 나라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김치를 봐도 서울 김치 틀리고 전라도 김치 틀리고 다 틀리죠.
0: 네.
1: 발효가 그런 거예요.
0: 아.
1: 세계적으로도 뭐 치즈를 잘 만드는 나라, 그다음에 술을 하는 그런 것도 그 지역의 특성에 다 묻어나 있거든요.
0: 그러게요. 사용하는 네. 재료도 그렇고. 네. So when it comes to fermentation, whether you make alcohol, kimchi or cheese, it reflects the culture of the region that food has been made in. When it comes to kimchi, the Jeollado province kimchi and Gyeongsangdo province kimchis are different, and cheese is the same too.
1: 그런데 발효에서도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어요. 발효는 몸에 사람 몸에 일어온 거. 부패는 똑같이 이제 발효가 미생물이 하는데 이건 사람 몸에 해롭잖아요.
0: 아.
1: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뭘까?
0: 오.
1: 그리고 이제 술에서 우리가 식초로 가죠. 술 다음에 식초거든요. 술로 식초를 만든단 말이에요.
0: Oh, interesting. So with fermentation, if you ferment it rightly, then it's fermentation, something that's healthy for us. But if it goes wrong, then it's just rotting, right? And after alcohol, if the fermentation continues longer, then you can make vinegar.
1: 우리나라 매주도 누룩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누룩을 띄우는 것도 발효를 시켜서 곡물을 발효를 시켜서 매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누룩을 만드느냐. 매주를 만들면 장이 되고 매주 이제 누룩을 만들면 술이 되고.
0: And what ingredient you use to ferment would turn into a different kind of food. If you use beans, dried beans, maeju for example, it could turn into Korean traditional seasoning. And if you use yeast or leaven, then it turns into alcohol after you ferment it. Interesting.
1: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 이제 발효라는 게 전체적으로 술에도 들어가 있는 발효. 그래서 전체적인 발효 공부를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지금은 매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와, 장을 또 만들어 보실 건가요, 혹시?
1: 그것도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술도 이제 좋지만 이제 이 포괄적인 발효라는 걸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0: So because everything seems to be linked and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fermentation, she wants to learn more about fermentation, and now she is studying about these seasonings and maeju, like dried beans, which you can ferment to create different traditional seasonings. All right. Well, after years of dedication, your 약주 or clear alcohol 남다오다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Congratulations for that. And here's a playful question for you. Which brought you perhaps greater joy, your Olympic silver medal or winning this award for your alcohol?
2: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남다오다로 수상을 하셨잖아요. 대상 심지어 네. 받으셨는데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주류대상 대상 어느 쪽의 기쁨이 더 크셨을까요?
1: 솔직히 메달이 더 크죠.
0: The medal for sure.
1: 제 청춘이 담겨 있는 그리고 맨 끝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그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결실이고요.
0: Yeah, the medal is all about her youth coming up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top.
1: 술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0: 아하.
1: 주류 대상을 받은 건 이제 처음 시험을 통과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뭐 대상을 받아서 전국에 제일 좋은 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2: So she received an award, a grand prize for her alcohol, but it's only the beginning. It's sort of like an exam and a test for her. And you can't say that this is the best alcohol, most delicious alcohol in the country, right?
1: 이제 청금문을 통과했다.
2: 이제 시작이다.
1: 이제 시작이다.
2: So like she said, it is only the beginning for her after receiving that grand prize. Well, what does, I guess, 남다오다 mean? I'm sure our crunchers are really curious to know about the meaning as well. And I haven't heard about it either, this particular Korean expression.
0: 남다오다가 어떤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라서.
1: 줄임말입니다. 아. 남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2: 아, okay. So it's an abbreviation.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would be unlike anyone else and unlike yesterday.
0: 어, 남과 다르다, 어제와 다르다. 다르다.
2: 네. Oh, it's a simple sort of meaning.
0: 네, 간단한 의미였군요, 상당히.
1: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거,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거 그걸 만들어가자. 그런 술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2: I see. So she created, used this name because she wanted to be different from yesterday, always get better and be better than other people. That is the meaning of her liquor, 남다오다. All right, I think our crunchers would be quite similar. I mean, quite curious to know about the taste of this particular alcohol. Can you describe the main characteristic for us?
0: 우리 크런처들이 남다오다가 어떤 맛일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특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 남다오다 술은 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이 도수가 과연 나오느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술이 맛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2: People might think it's not too delicious because it has a high volume.
0: 그럼 한마디로 이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아주 맑은 이슬.
2: Okay. So very clear dew is what she said.
1: 예, 약주에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표현을 해주실 때 처음에 이제 마셨을 때 이제 도수가 높으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딱 마셨을 때 부드러운데?
0: 오, 맑네.
1: 예, 맑네. 근데 이 술이 들어간 다음에 후미에서 올라오거든요. 네. 술이 몸으로 퍼지면서 다시 후미에서 올라오는 맛과 향을 느끼면서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데?
2: 와, wow, 오케이. Okay.
1: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2: So after drinking this, people say, oh, wow, this is really smooth and clear, although it has a high level of alcohol. And at the end of it, the aroma comes up, and it's really delicious, rich and deep, is what she said.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now.
0: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2: The last keyword is... Ta-da! To put dow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one have?
0: 어떤 키워드, 어떤 의미 담고 있는 거죠? 이 키워드는?
1: 이게 이게 자꾸 나이 얼마 먹었는데 이게 생각하는 40대가 넘어가고 주위에 이제 인연들도 정리가 돼가면서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고집도 생기고. 아닌 건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우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도 어렵더라고요.
2: That is 내려놓고. So true. 내려놓다, to put down. So as you age, she realized after passing her 40s, now in her 50s, if you don't empty yourself and put things down, you will only grow to be more stubborn, is what she thought.
1: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도전을 할 수 있다.
0: 그러게요.
2: 네. So you have to put down yourself, things that you have always clenched on, and you have to empty yourself to accept new things, grow, and to take on new challenges, is what she thought. Well, you once gripped a hockey stick, you know. Now your hands are busy brewing liquor every day. When you look at your hands today, both your hands, what do you feel?
0: And if you could speak to them, what would you tell them?
2: 젊은 시절에는 하키스틱을 꽉 쥐고 계셨고 지금은 술을 만들며 물 마를 날 없는 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1: 고생했다. 고맙다.
0: You did well. Thank you is what she wants to say to her hands.
1: 칭찬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죠.
0: She wants to compliment it and support it, encourage it as well. All right, well, between running a brewery and taking care of your family, you must be incredibly busy, and 24 hours is not enough for you, really. But when you're simply just yourself, 최은경, what brings you the greatest joy is my next question.
2: 대표님께서 가정을 돌보랴, 술 빚으랴,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바쁜 와중에 오롯이 나, 최은경, 만의 시간을 누릴 때 가장 그 기쁜 즐거움은 뭘까요? 큰 즐거움?
1: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0: After completing her day, going in bed would be the happiest moment for her.
1: 여행을 가거나 뭐 휴양을 하거나 해도 머릿속에는 걱정이 있거든요. 나 집에 남겨둔 그 다음에 숙제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하루 일과를 끝냈으니 그 일과는 모든 게 끝났잖아요. 모든 걸 비워내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아. 그리고 새로운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시간.
0: So when she's traveling, she's always thinking about what to do next. You know, she's constantly thinking. But this moment when she goes into bed after completing a day, she does not think about anything else but how well she has completed that day and looks forward to the next new day. And that time alone is a time only for herself, no one else. The happiest moment for her. Well, listening to your story, you seem like someone who is always growing and learning and is really curious and passionate to take on challenges. What keeps that passion alive? I'm curious.
2: 오늘 대표님의 삶을 이렇게 살짝 엿봤을 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넣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은경이라는 사람을 쉬지 않고 움직이게 만드는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걸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가족, 네. family. 네.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션
0: 와이엇입니다.
1: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Beauty Item. 오.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냐.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 해브 K뷰티템을 찾으러 렛츠 고!
2: 렛츠 고!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0: 오,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멘트가 네.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스토어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 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야구? 한번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봐 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에 KBT가 많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많죠.
0: 드럭 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어여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오.
1: 저 여기 과하게 또 KBT 팀 있단 말이에요.
0: 아, 있네. 이렇게.
1: 그쵸.
0: 있어.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어, K-이너뷰티. K-뷰티예요.
0: K-이너뷰티 맞잖아요. 예.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네,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0: 야, 진짜 어, PDRN이 뭔데?
1: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0: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요청. 네.
0: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어,
2: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0: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2: 네.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0: 네.
2: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0: 네.
2: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0: 어.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2: 네, 네.
0: 어.
1: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1: 아.
2: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외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0: 네.
2: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아.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많은 또 KB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0: 네.
1: 이제 정말로
0: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0: 아이템들, 머스트 해브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yeah, let's go.
1: Let's go.
0: 야.
1: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0: 명경.
1: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네. 머스트 해브 KBT 템을 추천받았습니다.
0: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0: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 그렇죠.
0: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0: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바로 콜라겐 랩핑 팩.

0: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I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설명해 보면은 와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2: 오 자물쇠야
1: 뜯어대면 물광 충전
2: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이런 거
1: 뜯어볼라 했는데
2: 현혹되면 안 돼요
1: 오 왜요?
2: 직접 해봐야 됩니다
1: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2: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네.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1: 어 왜죠?
2: 세안하시고 나서
1: 네.
2: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네.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1: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2: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1: 굳어요?
2: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근데 그걸 띄어내면은 네.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그러면 오. 광이 난다고 해요.
1: 아 촉촉하게.
2: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1: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1: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2: 되게.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 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1: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2: 네. 자. 오.
1: 이 정도.
2: 일단 뭐 이렇습니다.
1: 네.
2: 투명한 액체인데.
1: 맞습니다.
2: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1: 네.

0: 되고 있나요?
1: 여기 되고 있나?
0: 전혀 모르겠어요.
1: 그냥 예상하고 안, 이게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2: 리얼로 갑시다.
1: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2: 네. 근데 화상 나겠어요.
1: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2: 네.
1: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2: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 두 번째.
2: 제품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1: 콜라보 제품이에요.
2: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안우아의 PDRN 세럼입니다.
1: 그쵸.
2: 와.
1: 그치, 안우아가 세럼 맛집.
2: 네.
1: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2: 맞죠.
1: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2: 네.
1: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2: 왜 갓세럼이에요?
1: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2: 네. 오! 아, 이렇게.
1: 그렇죠.
2: 어머, 귀엽네.
1: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2: 네, K-바이브예요.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오.
2: 네, 따로 이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1: 아, 키링.
2: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1: 오. 오. 오.
2: 제가 봤을 때
1: 가방에.
2: 가방에 달도록 하세요. 예. 핸드폰이나 아시겠죠?
1: 예, 예.
2: 바지는 안 달도록 해요.
1: 아니면 또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반응이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2: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1: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2: 리필.
1: 할 수 있는 거죠.
2: 오, 그 리필이 나 안에 있어.
1: 그러니까 리필을.
2: 여기 리필 하는 거야.
1: 아,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2: 진짜로?
1: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2: 네, 보틀 타입.
1: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2: 네.
1: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2: 아, 진짜로?
1: 네.
2: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1: 맞아요.
2: 또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1: 바이오천에다가.
2: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1: 네. 오! 흐르는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네.

0: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1: 그렇죠.
0: 없습니다.
1: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2: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0: 근데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네.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네.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네. 중에서는. 네.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1: 세 번째 제품.
0: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1: 다 하고.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0: 이거.
1: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0: 제가 영상
1: 바르고 그걸 네. 해서 네. 주세요. 아셨죠? 네.
0: 자, 세 번째 제품.
1: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0: 그렇죠. 아, 뭐야.
1: 네.
0: 자, 이 제품.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PT 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네.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1: 수딩 크림!
0: 이것도 뭐 콜라보야.
1: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얘?
0: 사실 이 크림도 네. 굉장히 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1: 아, 맞죠. 닥터지는 네.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0: 그렇죠.
1: 네.
0: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제형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1: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0: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1: 오케이.
0: 제형이 어때요?
1: 일단은 확실히 수분감은 느껴집니다.
0: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쓰죠?
1: 네.
0: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1: 맞아요.
0: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1: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0: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1: 가벼워서
0: 가볍죠.
1: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0: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1: 그 실험이요?
0: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1: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0: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1: 네.
0: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1: 우와!
0: 우와!
1: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0: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1: 네, 네.
0: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0: 그렇죠. 한 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에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렇죠.
1: 아, 그래서
0: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0: 그 정도로 좋다. 예,
1: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드디어
1: 콜라겐 랩핑팩.
0: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굳혔습니다.
1: 아 진짜? 그래도
0: 느낌이 있어요.
1: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예.
0: 갈게요.
1: 예.
0: 말랐어. 살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네. 오!
1: 된다.
0: 아,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찢어지는 것 같아. 아! 오!
1: 와우!
0: 오!
1: 와우! 야!
0: 우와!
1: 우와!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 애.
0: 야, 중요하네.
1: 그러니까
0: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1: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0: 오.
1: 내가 진짜 오 됐어.
0: 뭔 소리야? 보호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1: 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0: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1: 네.
0: 속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는 잘 먹었네.
0: 그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야.
1: 22.

0: 여기 맛. 자, 이제 추천 제품 세 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네.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네.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1: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1: 네, 네, 네.
0: 많은 시간에 공유 드렸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이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을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한 점을 느껴서
1: 네.
0: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0: 광채.
1: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0: 네.
1: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또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1: 와주세요.

0: 네, 펑수 쪽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Let's go. 아.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1: 없지 않을까?
0: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1: 그렇지. 오, 오 멋있는데? 어? 괜찮아.
0: 아니 왜 나 그 내 것까지?
1: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어때요? 그래도 잘 못 썼는데.
1: 이 끝감 생겨잖아.
0: 잘 만들지 않았어.
1: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그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0: 베스트 프렌드.
1: 피부와 콜라겐.
0: 좋은데?
1: 와.
0: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1: 와.
0: 예. 그래서
1: 물광 중전!
0: 그래서 버스트 헤브 K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2: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말아놓은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몽환스다.
0: 모든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몽환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몽환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I first headed to where my eyes were drawn by the modern and stylistic skyscrapers, Jamshin. An area also famous for being home to the amusement park that led countless children to the world of fantasy. Here I plan on sharing a memory with a guest. Introducing my companion for the journey in Jamshin. Memories sometimes serve as fuel to live our daily lives. My companion in Jamshin, writer Yu Young-tae, says this old neighborhood of Jugong Complex 5 especially holds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with layers of valuabl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1: 왠지 느낌이 나랑 나이가 동갑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저 81년생이요. 몇 년생이세요?
1: 저도 81년생.
2: 아, 반갑습니다.
1: 3월생입니다.
2: 전 2월생입니다.
1: 아, 한 달
2: 형님.
1: 저 따뜻하게 보시겠네요.
0: It's great to run into someone of a similar age. Maybe that's why this old apartment complex weirdly gave me a friendly vibe.
1: 근데 이런 장소, 이런 여기 이 아파트 예전에 이 단지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2: 예, 맞습니다.
1: 네.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저 굴뚝이 하나 보이네요.
2: 예, 저게 중앙난방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지었던 굴뚝인데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놔두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1: 아, 예. 야, 저 굴뚝도 여기 아파트 단지 생길 때부터 정말 오래된 굴뚝 같아요.
2: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굴뚝이 없습니다.
1: 야. 예. 그리고 저는 여기 딱 이제 걸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도심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2: 예,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말씀 들었는데 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저희 나라 공사를 도와준 곳이 잠실 오단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약간 선물로 여기 있는 나무들을 그 왕자가 심어줬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실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유년 시절을 담은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물론이죠. 가시죠.
1: 네, 네네.
0: The tall standing trees indicate how long they've withstood the passage of time. Writer Yu built his own blocks of memory here, growing up and witnessing how time pass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redevelopment of complexes 1, 2, 3, and 4, Jamshin Jugong Complex 5 remains the only living trace of the apartment complex's history. Though far from fancy and modern, a place where so many valuable and untradeable memories were made. You are always greeted there, even when you have been gone for a while. It's a place that gives you comfort and joy just thinking about it.
1: Yeah. 그런 장소네요.
2: 저의 추억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의 추억이기도 하고 아. 저희 아버지도 처음 집을 사셨을 때를 여기서 사셔가지고요. 그래서 네. 계속 대를 이어서 추억이 쌓이고 있습니다.
1: 네.
0: Jugong Complex 5 is where he spent his childhood under the wings of his father, raised his son after his marriage, and built a whole memory of his family.
1: 어떤 장소일까요?
2: 여기가 네. 보시면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수영장이었습니다.
1: 아, 잠깐만. 요 지금 이거 주차장인데요?
2: 예, 여기가 네. 이렇게 팔자 눈사람 모양처럼 생겨 가지고요. 88 수영장이라 불렸어요.
1: 아니, 여기 지금 누가 봐도 주차장인데 여기가 수영장이었다고요?
2: 그렇죠. 여기 한 20년 정도 전에는 이 네. 단지 처음이자 그때는 또 그런 아파트 안에 수영장이 없던 시기였잖아요. 야.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기를.
0: The good old days are worth longing for even after some 20 years have passed. It must have been a place of happiness and nothing else to wish for the kids back then.
1: 그 당시에 이게 아파트 단지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요. 정말 최고급.
2: 그렇죠.
1: 정말 좋은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2: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네. 예. 재건축하면 보기 어려운 풍경 네. 그런 거죠.
0: Why didn't we realize back then how relieving and grateful it is to still enjoy the sceneries we saw growing up? Maybe we become affectionate and emotional toward these longing views and memories because we know they will fade away before long.
1: 아 여기 뭐 그늘진 데만 해도 뭐 선선하니 나무 그늘 때문에 시원합니다.
2: 네
1: 아.
2: 그렇죠.
1: 야 그리고 보니까 놀이터가 있는데 야 정말 옛날 놀이터 우리 어릴 적에 야 오 여기 그네도 보이네 그네 야.
2: 요즘은 드물죠?
1: 그렇죠 그네 요즘 찾기 어렵거든요. 어 저희 저 그네 정말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2: 네 타보시죠. 아니
1: 뭐
2: 먼저 할까요? 그네는 저도 한 10년 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야. 어우 이제 예, 버틸까 모르겠네요 얘가 걱정되네.
1: 오, 야. 아니 작가님이 버티겠는데 나도 버티겠지.
2: 어, 야,
1: 와, 근데 어릴 때 타던 기분하고 다 되게 다른데요? 아. 너무 편,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데요?
2: 야, 집에 가기 싫다. 야.
0: It feels like I've returned to that time when I was too busy playing outside as a kid.
1: 아 여기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3: 그렇죠. 많이 없구나. 아이들.
2: 어디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 또 맞아, 어디는 맞아. 너무 없어서 문제.
1: 그러니까.
0: 아. Wow, it's quite fun to ride i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어우, 왜? 숨이 탔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단지를 보면은 예. 다 옷장밖에 안 보여. 여기 주공 5단지가 엄청 넓은가 봐요.
2: 여기가 가구 수가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웬만한 다른 단지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 동네에 동창, 동기,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그 단튼 동네 애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네. 다 뿔뿔이 흩어졌죠.
1: 아, 그렇게 이제 추억이 깃든 곳인데 아쉽게도 여기 그 1, 2단지는 벌써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됐고
2: 예.
1: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 주공 5단지예요, 그렇죠?
2: 예, 맞습니다.
1: 어떠세요? 이제 다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주공 5단지. 여기도 이제 머지않아 개발이 될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가 재개발되면 같이 집값이 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예. 또 어찌 보면은 여기 새로운 게 생기고 나면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저희 동네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아파트 안에서는. 그래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내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은 더 이런 공간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
1: 그렇죠.
0: Walking around this old apartment complex with Ryder U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e greatness and power of an old place that can summon the nostalgia of those who lived in the same period. 잠실 주공 컴플렉스 5 that was particularly dazzling with lushness. It's the Semar traditional market that boasts a long history at the intersection between a huge apartment complex and multiplex housing. The passage of time has brought the old and new together to this place. While many changes were made to the market over time, it's still as friendly and comforting as it was. Maybe that's why the place is full of customers.
1: 우리 유 작가님한테는 정말 이 새마을 시장이 전통시장에 좀 애착이 가는 시장일 것 같아요.
2: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다니던 골목이고 네. 저의 아이도 많이 다니던 골목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바깥쪽 골목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 이 안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먹거리 예를 들어 뭐 떡볶이, 만두 또는 돼지 부속고기, 족발, 튀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쪽 길을 좀 한번 외 타지인들이 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0: Why don't we take a look around?
1: 제가 마음이 울적하고 허기질 때 항상 찾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어? 족발구사. 우리 작가님이 자주 오셨다는 이 단골집 아닙니까?
2: 네, 저와 제 아이의 단골집입니다. 이야.
0: It's truly a pleasure to revisit a place I've been a regular customer of as a kid with my child. A pig trotter place that customers remain loyal to in multiple generations. What more do I have to say? Let's take a bite.
1: 나 일단 족발이 그냥 본연의 맛 한 번. 와.
4: 이 집은 국내산.
1: 아, 족발이 너무 맛있어. 냄새만 맡아도 이거는 딱 봐도 예. 근데 차장님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 얼굴을 다 이렇게 기억 잘 하세요?
5: 아니 다른 분보다 이 손님은 항상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1: 어떻게 예. 배려를?
5: 그러니까 단체 손님으로 자주 오시기도 하고 포장도 해가셨는데 이게 단체 손님 오시면 물건 음식도 날라주시고 저희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항상 기억에 남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이 손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1: 좀 그 아내분하고 네. 또 아드님하고도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억하세요?
5: 네, 아드님 임신했을 때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딸이 그때 이제 항상 도와주고 있었는데 딸이 아드님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래서 먹고 있으면 안고 있기도 하고 네, 그 생각이 나서
2: 그 저희 아이가요. 네. 저 듣던 얘기인데 맛의 기억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오, 그렇죠.
2: 저희 동네에서 족발을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켜주면은 먹다 보면 아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길래 얘가 도대체 뭘 기억하나 싶어가지고 야구 끝나고 가는 길에 포장을 한번 제가 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먹더니 이거 맛있다고 이거라고. 야.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맛이 기억이랑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조건 잠실 오면 사가지고 하고 사가지고.
1: 그러니까 이 맛에 대한 또 정서적인 기억도 오래 남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장님이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또 장사를 하시니까 이렇게 단골도 오래 생기고 네. 앞으로 이 장사 하시면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작은 바람이 있으실까요?
5: 네. 그 지금 안 그래도 그 전통 시장이 이게 현대화 돼가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또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이게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고 저희도 진짜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손님들이 오면 이래서 재래시장에 와야 되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안 와보신 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봐 주시면서 구매해 보시면 많은 저기 마음의 위안도 받고
1: 맞아요. 또 이게 항상 뭐 덤을 또 하나 더 네. 챙겨주고 서비스 항상 주시고 일단 저는 이 무말랭인가요?
5: 네 무말랭 김치도 다 저희가 직접 담아요.
0: 오. Looks like the place has earned a new regular.
1: 싸갖고
0: The owner and the regulars have comforted and supported each other to live through their hard moments in life. For a long time, they built a bond that still lives to this day. A favorite place to write or you, may it remain in his life as a place of comfort for years on end. I headed to Macheon-dong, a town on the outskirts of Songpa-do district.
1: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마천동의 또 토박이, 마천동을 또 기록하고 사진도 네. 많이 찍으시고 네. 네, 마을 계획 단장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6: 맞습니다.
0: Kim Il-sook even wrote a book out of love for the town about the stories of the neighborhood scenery. With her, I plan to record the stories that Ma Cheon-dong has to say. A small town with a long history, with the impend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scenery of this place will soon be met with drastic and jaw-dropping changes. Let's record all this view and the vibe that follows. A quiet farmer's village until the 1960s. Since then, it has become a small town of plenty and friendly, where the locals from Cheonggyecheon have made it their second home for several decades now. Because every part of the village was built by the hands of the locals themselves, many corners of it still display the traces of the people's labor and hard work. This alley is so narrow that you'll almost bump your shoulder with a pedestrian walking from the other side.
1: 그리고 이런 이게 창 이게 지붕 선수 직접 맞추셨나 봐. 만드셨나 봐.
0: While it always wasn't plentiful, these alleyways provided homes, put food on the table, and made so many memories for the people in this part of the town. And for that, they will be missed one day.
1: 아, 그러면은 단장님, 여기가 그 마춘의 이제 3구역.
6: 네, 3구역.
1: 그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빨간색 벽돌에 옛날 집들이 많이 있어요.
6: 그죠. 네. 근데 보면은 재밌죠, 여기가. 빨간 벽돌이 있고 네. 시멘 블록이 아니 그러니까 그 석 시멘 블록이 있고 네. 이게 다 달라요 하는 네. 그 뭐 이게 석재도 있잖아요.
1: 네, 네, 네, 네.
6: 그러니까 여기 가옥 형태가 자꾸 이렇게 네. 변하는 데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쪽은 또 슬레이트로 또 돼 있는 그쪽도 있고 이제 이게 저렇게 단층 집에서 이렇게 2층 집 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립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가옥 형태가 점점 더 바뀌는 걸로 이렇게 집합이 돼 있죠.
1: 네네.
6: 그쪽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처음에 청계천 이주민들 오시면서 집을 지었을 때는 시멘트 블록으로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근처 쪽에 또 벽돌 공장이 있었다 이런 게.
1: 네.
6: 그래서 그다음부터 집을 지으면서 이제 벽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시멘트.
0: Because everyone around here had such a deep, family-like connection to one another their whole lives, it's more heartbreaking for her to see the inevitable end to all.
1: 저런 시멘트 담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살아봤는데 이런 빨간색 벽돌의 이 담은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6: 그죠?
1: 네.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빨간색 벽돌의 담은 좀 잘 사시는 분들.
7: 그냥 V자예요. 네.
0: From the relatively modernized houses over the change of time to the one-story homes with these same old roofs, they seem to show all the various facial expressions of the people who have been here all this time.

0: Because of that, I came across something interesting while walking.
1: 여기서 변한 게 또 이 집이죠.
2: 예, 그죠? 네. 그다음에 최근 거에 요런 벽돌로 네. 바뀐 거예요, 그죠?
1: 저게 이제 요즘 현대적인 그 벽돌 색깔.
2: 그죠? 이런 벽돌은 너무 지금은 비싸게 된 거잖아요. 네.
1: 그렇죠, 비싸죠.
2: 저기
1: 찾아 보기도 쉽지 않고. 네.
2: 그러니까 이거 띄어다가 원래 집을 또 고풍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요 태가로 태벽돌이죠.
1: 그렇죠, 그렇죠.
2: 앤티크하게 그런.
0: They all had different and unique faces instead of showing the same expression. It was quite enjoyable to look at each marking on the wall. As if going against the time, I ran into a view that is very rare to see in downtown Seoul nowadays.
2: 시멘.
1: 네, 시멘 옛날 집인데 와, 아니
2: 나무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1: 저 이런 나무 대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2: 저도
1: 서울 도시면서?
2: 응. 옛날에 뭐 시골집에 나무 대문
1: 그렇죠.
2: 있잖아요.
1: 보통은 이제 뭐 한옥
2: 네. 그죠. 사극에 보면 나무 대문 여봐라 뭐 이리 와라 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2: 여기도 이렇게 진짜 옛날에 야. 있었던 거
1: 같죠? 세월의 흔적이 이 나무 대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2: 그죠.
1: 이야, 이제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이 나무에서. 와.
0: The feeling of greatness for staying as it is, it brought a bittersweetness to my heart because I knew the view could maybe fade away forever.
1: 우리 다들 여기 잠시 좀 쉬었다 갈까요?
0: 네. And while recording all this, I wondered what Miss Kim was feeling about it.
2: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1: 네.
2: 근데 그게 나중에, 나중에는 그 굉장히 중요하죠.
0: That's how she learns the importance of recording each day. Another group of people worried and upset ahead of the redevelopment construction is the vendors and clerks running their businesses in this town for ages. A place that has been feeding the Macheon residents.
1: 오, 실례하겠습니다.
0: The interior speaks for how long this place has been.
3: 안녕하세요, 사장님.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아, 예.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1: 와, 여기 정말 오래된 가천식 백반 식당 같은데. 아.
0: There were moments when this place could have been easily closed or changed, but the store and its owners have kept their place. To stay with the neighbors of Macheon-dong.
6: 우리가 83년도에 개업을 할 때요.
1: 네.
6: 이제 중국집으로 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이제 특전사 뭐 사령부 707 저우의 3여단 다 있을 때거든요. 여기가 다 부대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리가 없어서 못 받을 정도였어요.
1: 네.
6: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여기 광주로 이사 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기 조금 모여서 이제 이 오리집으로 이제 네. 바뀐 거죠.
1: 가정식 백반으로.
6: 네.
1: 그럼 여기 장사하신 지 거의 한
6: 40년 됐어요.
1: 야, 그러니까 40년의 어떤 그 기억이 이 식당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장사를 오래 하셨으면은 좀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6: 그렇죠. 이제 전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은요 네. 무조건 와서 여기 가서 먹어요.
1: 어.
6: 먹고 이제 술도 막 먹고 그러고서 돈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 파출소나 뭐 이제 오래 살으니까 다 네, 알아요. 네. 그리고 또 말하기도 뭐 하고 그러면 이제 가라고 그냥 그러죠. 다음에 또 갖고 오라고.
1: 네.
6: 그리고 보내요 이제.
1: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전에는. 네.
6: 그러면 가만 이제
1: 외상 하시는 네. 분 많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를 지키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6: 그 이후보다는
1: 네.
6: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 보니까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애들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1: 네.
6: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웃집하고 또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그냥 고향처럼 느끼고 그냥 여기 주위 사람들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1: 그러니까
6: 것 같아요.
1: 인심도 네. 좋고 정도 들고 하니까
6: 네.
1: 또 이렇게 단장님 같이 오래 네. 사신 분들 또 그 밖에 네. 또 토박이 분들도 항상 찾아주시고 하니까. 네.
6: 그래가지고 네. 이제 사랑방식으로 네. 많이 사람들이 와요 우리 집.
1: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듣기로는 여기 네. 단체 예약이나 예약 손님 네. 아니고선 잘 안 받는.
6: 네. 그러니까
1: 거의 여기 마을 주민분들. 네. 어.
6: 그 여기 마천 일동의 단체들은 많이 와요.
1: 네. 예. 그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 우리 남편분께서 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기 이 식당이 네. 이 마천동에서 어떤 식당으로 어떤 의미로 독립분들한테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그 어떤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3: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제 같이 어울려서 고향 같은 그 저 이제 말 그대로 사랑방
1: 네.
3: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또 생각도 우리도 주변에 한번 더 한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 거지.
1: 네.
7: 오래돼 보입니다, 사실.
0: This valuable picture will one day become history.
1: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현장감 있게.
8: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사라지는 그 마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라지는
1: 그렇죠.
6: 네. 사지구.
8: 네, 사지구에서 네. 그래서 이 이제 이쪽을 쭉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 북위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렇죠?
6: 네, 그래서 60년은 됐을 거예요. 네. 그 건물이. 네.
8: 그러니까 기록의 의미로
1: 옆에 보니까 뭐 국수집도 있고 네. 세탁소도 있고. 네. 네.
0: The married couple says they always wish to greet anyone who finds them whenever.
1: 정말 떠나지 마시고 이 동네를 좀 오래오래 잘 지켜 주십시오.
9: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건 물러가겠습니다.
0: The owners have a big heart and love, just like the old days of the town itself. I wish they make more happy memories that have already filled their lives. 'Cause we've always walked on, and the scenery we've always seen, the familiarity and timelessness sometimes makes us forget how valuable they are. A tour of Machondong today especially leaves a sense of sadness. And maybe the most yearning thing is the friendship and love shared amongst the neighbors. I will keep a page of memories made here in Machondong today, deep down in my heart for a long time.

노래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던 선율이가 엄마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음악과 노래의 힘을 알게 되면서 다른 여러 존재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반가워 여기는 수많은 악기와 노래들이 태어난 악기나무 숲이야 들려줄래? 숲의 소리를 자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자
1: 응?
0: 응? 응? 아니, 아니 왜 그래 가자
2: 사실 여긴 음악도 노래도 아직 없어
3: 제주에서 이렇게 신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신의 본을 풀면 신이 신나락 마나락 하고 인간의 본을 풀면 백년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 신들이 인간과 함께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즐거워하고 음악을 매개로 즐거워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주제와 이야기의 제목이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신나락 만나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0: 악기 연주자가 이야기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주자도 전면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야기 안에서 악기와 퍼펫이 하나로 만나서 한 음악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주자들과 악기 음악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인형을 쓰는데요. 이 퍼펫을 쓰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미술적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점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1: 선율아, 응? 엄마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2: 어?
1: 자, 비밀? 응! 이리 와. 옛날에 이 세상을 만든 거인신이 너무너무 바빠서 모두를 돌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자신의 귀를 이 세상에 두고 갔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그게 바로 저기 우리 마을에 있는 거인신의 우물이야.
2: 거인신의 우물?
1: 우리 선율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땐 그곳에 가서 네 마음을 크게 외쳐봐.
0: 아주 거대한 여신이 치맛자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웃음과 울음을 통해서 이 섬과 자신들이 사는 땅을 만들었다고 믿는 행위, 이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첫 번째는 여겼고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누가 그런 존재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엄마가 워킹맘인데 설문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본 거죠.
3: 이제 멈췄다.
1: 얼마나 울었지?
3: 오래오래 아주 오래 머리가 한 뼘이나 자랄 만큼.

0: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일을 하러 떠나게 되면서 선율이가 엄마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엄청 크게 오랫동안 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해줬던 비밀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엄마를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 하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그렇지 않으면 저 더 크게 울어버릴까요?
1: 네 소원은?
0: 네 소원은?
1: 시끄러워.

0: 오물이? 턴유리가 오물이를 처음 봤을 때는 조그만 게 뭐 자기를 막 대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하지만 나랑 비슷한 겁쟁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혼자라면 해내지 못할 만한 일들을 둘이 함께 함으로써 이겨내고 해내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짜 친구가 됩니다.
1: 자, 다들 준비됐지?

0: 일단 저희가 연습 전에 연출님을 먼저 뵙습니다. 그래서 연기 지도도 받고요.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조금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단원들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최고의 악기를 뽑아주신다면 거인신이 있는 천계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죠!
2: 좋아요! 당장 시작해요! 당장!

0: 고를 수 없어요. 모두 다 다르게 아름다운걸요? 왜 꼭 하나만이 최고가 되어야 하죠? 다들 들었죠? 대금이와 소금이가 힘을 합친 멋진 연주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주고받으며 길을 찾은 우리 같아요. 모두 함께 최고가 되어요.
1: 그래요? 주고받는다?
2: 그치? 주고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주고받는다!
3: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그 대학로 파랑색 극장에 갔던 생각이 자주 났어요. 그날 봤던 공연, 배우의 어떤 표정, 그 앞에서 먹었던 솜사탕, 뭐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다녀간 아이들이 그날 하루가 참 즐거웠다, 그런 기억이라면 또 극장을 찾고 또 국악을 찾고 또 공연을 보러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연극하면 그냥 저한테 최초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어둠이거든요. 검은 어둠의 공간, 그러니까 극장의 불 꺼진 공간. 그게 언제나 저에게는 가장 최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연극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대학교에 있는 연극 동아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극장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연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는 연극과 그 세계의 외연과 깊이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출을 더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저는 이 이야기가 리얼하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이것이 리얼리티고 이 세계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과관계 논리인 셈인데 이 세계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금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방과강은 애초에 쓰고 나서도 좀, 아, 이거는 다른 분이 연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했었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 세계가 멸망할지 모르는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미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을 살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과거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막 해. 지금을 살고 있는 뭔지 그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회한과 공허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농담 같은 태도들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인수 연출님과 함께 하게 된 거죠. 네. 이거 왜 연극하면서 살지? 왜 글 쓰면서 살지? 이런 질문들이 어느 순간 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한테는 창작을 한다는 건 알아가는 일인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생각은 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건 정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뭐라 그럴까요? 싱싱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싱싱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하나의 작품을 창작하는 일인 거고, 작품이 끝나가기 직전이 작가한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봤던 많은 질문들에 따라서 나에게 이제 새로운 진실이 보이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차곡차곡 쌓아왔던 질문들이 나한테 고스란히 돌려줘서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작은 피스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의 피스, 정말 요만한 피스가.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매체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연극하면 그냥 저한테 최초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검은 어둠이거든요. 검은 어둠의 공간, 그러니까 극장의 불 꺼진 공간. 그게 언제나 저에게는 가장 최초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소리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연극적인 상상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연극이라고 하는 매체를 이해하는 일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 매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일종의 연마가 필요하죠. 그 검은 어둠 안에 어떤 상상력을 일으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했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세계들을 경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세이라든가 이런 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공감과 위로라고 한다면 저는 허구의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가 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험, 그 비현실의 어떤 경험, 그리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상상해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상상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것, 보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극장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살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안에 그 기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작용들 있잖아요. 마음의 작용이든 혹은 뭐 직관의 작용이든 이미지의 작용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만 알아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명 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작용들이 그 세계들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창작이라는 것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 같고 갈수록 더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말들은 계속해서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미끄러질 뿐이고 그래서 극성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에서의 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각각의 말들인데 이 말들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말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소통을 한다고 믿고 있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부조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어긋나고 있는지. 그래서 말들과 말들 사이에 깊은 행간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언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장에서 언제나 다시 발견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언제나 희곡을 좀 써왔었던 것 같고 저는 극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가장 중심에 두고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긴 기간 연출을 해오면서 그 제가 연출을 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발견들이 또 극작에 반영이 돼요. 매체로서의 연극에 대한 발견인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가 물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다 보면 뭐 빛도 있고 오브제도 있고 뭐 공간도 있고 신체도 있죠. 신체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되게 다양한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무대 위에 그 모든 매체들이 막 어떻게 막 배열되고 이러다가도 언어가 딱 한마디 들어오는 순간 정말 단단한 돌 하나가 그 위로 퍽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물성, 혹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 혹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인간에게. 그러면서 점점 더 언어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냈을 때이 세계를 또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희곡을 쓰게 되면 언어가 또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이 저는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지가 직관이라는 말로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하철 존재론이라는 작업, 그 작업을 했었을 때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그냥 둘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두 사람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똑같이 그렇게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혹은 걷는 모습이라던가 앉아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미지인 거죠. 그 사람의 이미지.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하철 존재론은. 그러니까 이미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지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 차이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배우가 별다른 말 없이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젠더와 사회적인 계층과 그 인물의 정서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 결합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익명성으로 살고 있지만 일정한 신체를 가진 골격을 가진 지하철에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가 되어 보는 데까지 가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낯선 틈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발견된 낯선 틈새, 무언가 말을 하는 나한테. 이것까지만 쓰자. 이것까지만 쓰자.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암담해요. 너무 슬프게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해요. 꼭 완성은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너무 급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전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글은 빨리 써내려가야 되는 글이 있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더 천천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땐 나의 즉흥이 필요하고 어쩔 땐 나의 사유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거는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의 세계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나의 용량이 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량의 크기로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호기심과 용기. 왜냐하면 사실 되게 혼자서 작업하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불안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창작자가 혼자 작업할 때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지만 외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라든가 어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세계의 규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압박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혼란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이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누구나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면 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해지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이 갈수 있는 어떤 길들을 가보도록 하는 것.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 Beauty Item. 오.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나?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을 찾으러 렛츠 고.
2: 렛츠 고.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 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
1: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오, 면트가 이제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와이언시 갈 겁니다.
1: Excuse me. Hi guys. My name is Wyatt. Oh, yeah. Time for interview.
2: Okay, what's your name?
3: Esther.
2: Esther. Why did you come to Korea?
3: For the skincare.
2: Well, for skincare.
3: Yeah.
2: Oh, skincare.
3: Yeah.
0: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오셨잖아요.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 좀 인상 가장 좋았던 인상이 뭔가요?
3: Everyone has amazing skin. I'm very jealous.
2: Amazing skin.
3: Yeah. And the food.
2: And the food.
3: It's incredible.
2: The food is incredible. Then did you do a shop?
3: Yes, a little shop.
2: Oh, what did you buy?
3: Medicube overnight mask. I just got some brightening under eye mask.
2: Oh, can you show me? What did you buy?
3: My bag, please.
0: Oh, nice.
3: This.
2: Oh. Wow. Did you buy this?
3: Yes.
2: Both. Oh. Wow. Wow. Then why did you buy this for?
3: The PDRN interests me and the caffeine.
2: Mm-hmm.
3: And I like this overnight mask, so you can just leave it to work while you sleep.
0: 사야 될 머스트 해 아이템 있는지 한번.
3: Yeah, I'd recommend well any PDRN ingredients because I've heard it's really good for helping look more youthful. So
2: okay.
3: That's what I would like.
0: Oh, thank you.
3: Nice to meet you.
2: Have a nice day.
0: Have a nice day.
2: Take care.
0: 좋았어?
2: 좋았습니다.
0: 인터뷰?
2: 인터뷰? 인터뷰? 어. Can you speak English?
4: Yes.
2: 인터뷰. 어. 어.
4: We are from the Philippines.
3: Thank you.
2: Yeah, thank you so much.
4: I'm a doctor.
2: Oh, you're a doctor?
4: Oh, my daughter.
2: Yeah, daughter. And what's your name?
0: Doctor and daughter.
4: Patricia. We went here in Korea just to have, because it's her birthday next month. I'm treating her. And she loves skincare.
2: So
4: I brought her Olivia.
2: Yeah.
4: So a lot of things.
0: Oh, you
2: a lot of things. We don't have today.
4: Yes, more skincare than I am.
2: Oh, she's doing more skincare.
4: Because I'm so very busy with my work and with her generation, like now, right now, it's a lot of skincare. So I just, as a mother.
2: Oh, yeah, as a mother, yeah.
4: Support her.
2: Yeah, of course. Oh, then can you show what you bought?
4: A lot.
2: A lot.
4: All hers.
2: Okay, can you pick? Only three? The best of three?
0: Best one?
2: One.
0: Ooh.
2: One. That one. Ooh. Okay.
4: This is for sunscreen.
2: Sunscreen.
4: She has a very sensitive skin to hydrate her skin more. Mm-hmm. This one is the soothing cream.
2: Oh.
4: Sometimes she has pimples, get irritated, so she needs a cream.
2: Oh.
4: Moisturize because in the Philippines it's so hot. This one is not too oily.
2: Yeah.
4: When put in the skin.
2: Wow.
0: 다른 분에게 이 세 개 중 베스트 원이 머스트 해 아이템이 뭔지
3: 머스트 해.
4: Mosaida moisturizer.
2: Oh. Moisturizer. Oh, really?
0: Why?
2: Okay.
4: It soothes my skin. It doesn't make it dry because every time if I'm in the Philippines, it always feels dry and irritated. So I like the moisturizer.
2: Okay. Thank you for the interview.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2: Have a nice day.
4: Thank you.
2: Thank you. 와 일단 네 순조롭습니다. 일단은 어 저기 요쪽 계시는데 인터뷰 하실래요?
0: 아 이동.
2: 이동이에요? 어 하시는 분 계세요? 하실래요? 어 이거. 한국 분이세요? 네. 일본
0: 아니요. 인터뷰
5: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僕は僕たちは、あの、俺のプの医者と会いよです。会いよです。韓国に何を来ましたか？え、旅行に来ました。旅行。韓国の、あの、印象？印象。
0: 인슈는 안 됐을까?
5: 네, 민나 카와이.
0: 민나 카와이.
2: 민나 카와이.
0: 카와이 됐을까?
5: 카와이
0: 됐을까?
2: 카와이 됐을까?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5: 어떠시?
4: 카와이 다케죠. 도메 데스카?
0: 일본 데모 한국의 K 뷰티 와카루? K K 코스메틱.
5: 하.
0: あの, 유명이잖아요, 됐을까?
5: 유명해요.
0: 일본의 친구들이 나니오. 오스스메 K 뷰티 ありますか? 파크. 넘버즈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일본 친구들에게.
5: 5번.
0: 넘버즈 105번입니다.
1: 오케이.
0: 아나타다치노 머스테이브 아이템 아리마스카? 케이브티.
5: 아누.
0: 아누아.
1: 아누. 아누아.
0: 아누아.
1: 나니 아누아.
0: 스킨케어 토너?
5: 세럼.
0: 세럼. 세럼. 아누아 세럼.
1: 세럼.
0: 리우와 난데스카.
5: 하다가 기레.
0: 아. 피부가 예뻐진다고 합니다. 인터뷰 시대 굉장히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레벨 1,
0: 넘버 1. 타노시미.
1: 아, 진짜로? 어, 진짜
5: 혼돈이.
1: 맞다.
5: 게임하고
1: 놀아. 오, 알아. 아니야, 근데. 와, 진짜. 네, 너무.
0: 감사합니다.
2: 아, 좋았어, 좋았다. 저,
1: 지금 너무 나쁘지 않아. 응. 형, 이거 내가 생각했어. 일본어 형이 다 해. 영어 내가 다 할게.
0: 오케이.

0: 또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한번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봐 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에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많지
0: 않겠지.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와이어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저 여기 다 이렇게 또 KBT팀 있단 말이에요.
1: 네, 이렇게.
0: 그렇죠.
1: 있어.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2: 이거 내가 먹는 건데.
0: 진짜?
2: 이거 내가 먹는 거야.
0: 어, K이너뷰티. K뷰티예요.
2: K이너뷰티 맞잖아요. 예. 네.
0: 어, 정말 많습니다.
2: 네, 맞아요.
0: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2: 야, 진짜 PDRN이 뭔데?
0: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1: 맞지.
0: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네. 요청... 네. 어.
2: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3: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2: 아, 여드름 관련 털어블 같은 거.
3: 네.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2: 네.
3: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2: 네. 네.
3: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2: 어.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3: 네네.
2: 아.
0: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3: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아.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외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2: 네.
3: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아.
2: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0: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2: 네.
0: 또 많은 또 KB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2: 네.
0: 이제 정말로.
2: 네.
0: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알게 된
2: 아이템들. 머스트 해브 아이템.
0: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 Yeah, let's go.
0: Let's go.
2: 야.
0: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2: 명경.
0: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머스트 해브 KBT 템을 추천받았습니다.
2: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0: 예?
2: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0: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2: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0: 그렇습니다.
2: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 팩.
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0: 오, 자물쇠야.
2: 뜯어대면 물광 충전.
0: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아,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런 거
2: 뜯어볼라 했는데
0: 현혹되면 안 돼요.
2: 어, 왜요?
0: 직접 해봐야 됩니다.
2: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2: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0: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2: 네.
0: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2: 네.
0: 굉장히 간단합니다.
2: 어, 왜죠?
0: 세안하시고 나서
2: 네.
0: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2: 네.
0: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펴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2: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0: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2: 굳어요?
0: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그래서 그걸 띄어내면은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그러면 광이 난다고 해요.
2: 아, 촉촉하게.
0: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2: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0: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2: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되게.
0: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 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2: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0: 네. 자. 오!
2: 이 정도.
0: 일단 뭐 이렇습니다.
2: 네.
0: 투명한 액체인데.
2: 맞습니다.
0: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2: 네.

0: 효과를 빨리 봐야 되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ASMR로 할 거예요. 어.
1: 되고 있나요? 여기 되고 있나? 전혀 모르겠어요. 네, 예상한 거 안 이게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0: 리얼로 갑시다. 네.
1: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네.
0: 그래도 화상나겠어요.
1: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굽는다고 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네.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 두 번째
0: 제품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1: 콜라보 제품이에요.
0: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아누아의 PDRN 세럼입니다.
1: 그쵸. 사실 아누아가 세럼 맛집,
0: 네.
1: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0: 맞죠.
1: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네.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0: 왜 갓세럼이에요?
1: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주시겠어요?
0: 네. 오! 아, 이렇게!
1: 그렇죠.
0: 어머, 귀엽네.
1: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0: 네, K-바이브예요. 이거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오.
0: 네, 따로 이제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1: 아, 키링.
0: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1: 오. 오. 오.
0: 제가 봤을 때
1: 가방에.
0: 가방에 달도록 하세요. 예. 핸드폰이 아시겠죠? 예, 예. 바지는 아니면도, 안 달도록 해요.
1: 아니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우와. 반응이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0: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1: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0: 리필.
1: 할 수 있는 거죠.
0: 오, 그 리필인데 안에 있어.
1: 그러니까 리필을
0: 여기 리필 하는 거야.
1: 아,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0: 진짜로?
1: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바를 타입이고.
0: 네, 보틀 타입.
1: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0: 네.
1: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아.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0: 아, 진짜로?
1: 네.
0: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1: 맞아요.
0: 또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1: 와이어천에다가.
0: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1: 네. 오. 흐르는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네. 가볍네요. 네. 제형이 좀 물 제형인 네.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0: 네.
1: 이런 것 같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0: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고
1: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0: 아, 잘 된다.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1: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와.
1: 종이를 네.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0: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1: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0: 어.
1: 과학적 리뷰.
0: 어.
1: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쑤오. 바람이 분다, 쑤오.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0: 쓰리!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0: 맞아요.
1: 없습니다.
0: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에 뭐 별게 다 있대요.
1: 야.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0: 네.
1: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0: 네.
1: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습니다. 세럼
0: 네.
1: 중에서는.
0: 네.
1: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0: 세 번째 제품.
1: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0: 다 하고.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1: 이거.
0: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1: 제가 영상 찍어보고 그걸
0: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1: 자, 세 번째 제품.
0: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1: 그렇죠. 아, 뭐야.
0: 네.
1: 자, 이 제품.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뷰티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0: 네.
1: 닥터지의 블레미싱 클리어 수딩 크림!
0: 수딩 크림!
1: 이것도 뭐 콜라보야.
0: 뭐야? 이렇게 귀여워 얘.
1: 사실 이 크림도 네. 굉장히 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0: 아 맞죠. 닥터지는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1: 그렇죠. 네.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제형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0: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1: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0: 오케이.
1: 제형이 어때요?
0: 일단은 아,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1: 그렇죠. 확실히 수분 크림 쓰죠?
0: 네.

0: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1: 그렇죠. 한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0: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에도 좋대요.
1: 맞아 맞아.
0: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1: 그렇죠.
0: 아 그리고
1: 또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0: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1: 그 정도로 좋다. 예,
0: 여러분들의
1: 비밀적인.
0: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드디어.
0: 드디어 콜라겐 랩핑팩.
1: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붙였습니다.
0: 아 진짜. 어우 그래도
1: 느낌이 있어요.
0: 오.
1: 두근두근 갑니다.
0: 예.
1: 갈게요.
0: 예.
1: 오, 말랐어.
0: 말랐어, 말랐어, 말랐어.
1: 살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오,
0: 오, 오,
1: 오.
0: 와,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1: 아,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걔는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찢어지는 것 같아. 아, 오, 오,
0: 와우,
1: 오,
0: 와우, 야,
1: 우와,
0: 우와,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데.
1: 야, 신기하네.
0: 그러니까
1: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1: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0: 와우.
1: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1: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0: 네.
1: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 오. 오.
0: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오. 내가 진짜 오 됐어.
1: 뭔 소리야? 보호 됐대요. 보호가 아니라
0: 뭔가
1: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0: 아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1: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0: 네.
1: 속 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0: 와.
1: 보들보들.
0: 콜라겐 잘 먹었네.
1: 그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었어.
0: 22살?
1: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세 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0: 네.
1: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0: 아 맞아요.
1: 외국 분들에게
0: 네.
1: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0: 추천.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1: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0: 네.
1: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0: 네네네. 네, 네.
1: 많은 시간에 공유 드렸던
0: 네.
1: 이 녀석.
0: 아 이 녀석.
1: 이 친구입니다.
0: 이 녀석.
1: 뜨는데 재밌었어요.
0: 아~
1: 좀 과하게 발전을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0: 네.
1: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0: 광채.
1: 광채.
0: 네.
1: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0: 네.
1: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1: 네.
0: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1: 네.
0: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좀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1: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0: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0: 네.
1: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0: 뷰티북.
1: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0: 와주세요.

0: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부,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1: 좋습니다.
0: Let's go! 아. 이 뷰티부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1: 없지 않을까?
0: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1: 그렇지. 오, 오 멋있는데? 어? 괜찮아.
0: 아니 왜 나 끝 내 거까지?
1: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0: 어때요? 그래서 뭐, 잘 못 썼는데.
1: 끝 감성이 잘.
0: 잘 만들지 않았어.
1: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 잘 때 이거 바르면.

0: 는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1: 베스트 프렌드.
0: 피부와 콜라겐.
1: 좋은데?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 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와. 예. 네. 그래서
0: 물광 충전!
1: 그래서 버스트 헤브 K 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2: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구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Physical AI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ecision control of autonomous robots that perceive their surroundings, make decisions, and move on their own. AI that receives inspiration from fashion data and takes down the boundaries of creation. Core neural engines that power 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AI semiconductors built with domestic technology, and quantum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at transcend the limits of conventional networks. We take a look at the technological strengths of Korea's AI industry in the age when everything is being redefined by AI. Recent data leaks at large platforms show that this is no longer someone else's problem. The moment sensitive information such as name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are leaked out, data becomes a key access for criminals. Korean cybersecurity experts are standing against this threat. Their secret weapon is specialized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racing crimes behind complex networks.
1: 다크버트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저희가 수집해 놓은 그 각종 범죄 관련, 해킹 관련, 사이버 위협 관련된 데이터를 집중 학습한 AI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버트라는 친구는 한마디로 이제 범죄 수사 전문가 네, 이런 형태의 AI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dark web, where sensitive information is bought and sold, and where illegal videos and criminal content circulate while evading government surveillance. These people have trained AI to understand the unique language and context of the dark web.
2: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에 있는 많은 게시물들을 인덱싱이라는 걸 해놓습니다. 이 다크웹에 있는 데이터를 인덱시된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서 결과를 내주는.
0: A crime detection AI language model designed to analyze criminal data and linguistic patterns within the dark web. It does not simply search for keywords. Instead, it interprets context to detect signs of coordinated criminal activity and identifying rapidly shared and disappearing information to uncover real threats in advance. Korean AI is setting a new standard in cybersecurity. An AI ICT conference where domestic technologies leading the future ICT industry come together. Here you can witness the AX era,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moves beyond the digital world into reality. These eyeglass lenses contain advanced optical technology for next generation augmented reality. In 2013, a global big tech company unveiled its smart glasses. But they quickly disappeared because of their bulky design and technological limitations.
3: Google Glass가 2013년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이제 이렇게 인프레션을 줬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광학 기술들이 뒷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었는데 저희 기술은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글로벌 빅테크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A challenge that even global companies could not solve in the past. Korean companies have now found an answer. Traditional AR glasses were heavy and bulky because of a complex lens structure. However, this company's pin-tilt technology implemented a micro-reflective structure within a thin lens, achieving a lightweight design while also securing a wide field of view. As important as visible technology is the security of invisible communication. Korean researchers have built an unbreakable communication network using the unique properties of quantum mechanics.
4: 양자통신 기술은 기존 통신 기술의 기능 위에 양자적인 효과를 더해서 기존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활용의 목적은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기존 디지털 암호를 성능을 좀 더 보안성을 높여서 절대 깨지지 않는 구조로 암호화하는 것에 있고요. 두 번째 활용은 양자 컴퓨터 간 연결입니다.
0: The powerful computing capabilities of superconducting quantum computers expand possibilities into area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yet been able to reach. Korea is also securing its own technological sovereignty in the global quantum race. The world is competing fiercely for developing large language models, not only to secure technology, but also to dominate the global market. A domestically developed AI offering a distinctly Korean solution is setting a new standard for the domestic LLM ecosystem.
5: 2023년도에 처음 세상에 선보이게 됐는데, 물론 선보이게 된 시점 이전에 연구 개발을 많이 했죠. 딥시크도 아마 연구 개발을 오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출시는 저희가 좀 더 빨리 했고요. 2023년도에 1차 버전의 루시아가 출시가 됐고, 현재까지 루시아 3가 나온 상태입니다.
0: Through vast Korean language data, this domestic model captures the subtle nuances of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non-Koreans.
5: 저희가 국내에서 한 15년 정도 국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진 한국어 데이터를 정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특성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델에 직접 반영을 해서 학습시킨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AI has reached the realm of creation itself. This technology unveiled recently by a global company goes beyond text generation. It can design advertising images, campaign visuals, and graphic art on its own, reshaping the boundaries of creative work. And Korean technologies are not falling behind. Domestically developed AI models tailored for industrial use are creating a distinct competitive edge. Using their expertise in game development, they have created specialized generative AI systems that understand the language of fashion professionals, transforming actual creative methods. Trained on professional terminology used by fashion designers and garment pattern data, this AI can produce precise drafts that can be utilized immediately. It acts as an intelligent assistant for marketers and designers. Behind this innovation lies strong government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6: IITP의 R&D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 연구의 깊이와 범위가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0: Behind the success of this innovation, there is a reliable partner.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and Evaluation, which oversees AI and ICT research and development, does more than simply provide funding. It plays the role of a compass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7: AI는 단순과 생성과 추론을 넘어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전환, AX 2.0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융, 의료, 법률과 같은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 물류 등 산업에 이르기까지 버티컬 AI로 혁신이 확산되면서 모든 것의 경쟁력을 재정의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산적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게 할 것입니다.
0: In the AX era, there is a company that redefines the intelligence of robots. A robot guides people and accompanies them to their destination. If robots of the past were like trains that followed preset routes, today's robots are more like taxis that perceive their surroundings and make decisions.
8: 지금 옆에 보시는 로봇은요, 저희 마음 AI의 사옥을 안내해주고 로봇들을 시연하는 안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은 저희 로봇계로 그 사옥 내에서 이제 위험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장 내 순찰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경비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Robots that detect and understand obstacles on their own. Physical AI technologies are expanding the operational range of robots. At the core of these intelligent robots is multimodal technology, which processes text, voice, and visual inputs simultaneously.
8: 네, 기존의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주행 같은 것만 가능을 했고요. 그다음 사람이 직접 이제 조정을 통해서 컨트롤러 조정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부분은 이제 사람과 실제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말로 명령을 내리고 또 답변까지 들을 수 있게 했고요.
9: 앞으로 이동합니다. 뒤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0: 로봇s are now evolving beyond simple automation into intelligent partners that can access real-world environments. How did this innovation in physical AI robotics begin?
10: 마음 AI는 AICC 전문 기업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STT TTS,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나 이런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0: Guide robots that understand human speech, access spaces, and navigate autonomously. Security robots that detect danger and patrol environments.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AX era, domestic technology is connecting research achievements directly with real industrial settings, creating a new ripple effect. In the future, physical AI robots will evolve into advanced autonomous intelligence that can understand and learn from situations, expanding their areas of use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To make robots move, certain conditions are required. One of them is the road that carries vast amounts of data without interruption. In today's era, where AI and cloud computing form the foundation of industry, competitiveness depends on how quickly and safely data can be transmitted.
11: 이 장비는 IITTP 정보 가제를 통해서 개발한 테라 BPS 프론톨 장비입니다. DU하고 RU 간에 여러 가지 연결 요소가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연결 요소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0: The goal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work from anywhere using any device without worrying about connectivity. This company has evolved from a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firm into a network company spanning 5G specialized networks and low Earth orbit satellites. Massive flows of data must be supported by network infrastructure. To prepare for the coming AX era, vast amounts of information between base stations and devices must be transmitted without delay, and large-scale traffic from AI, cloud, and big data services must be handled reliably. After prov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U.S. and Japanese markets, the company is now extending its global reach. It's turning its eyes to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where investment in digital infrastructure is robust. Korean network technology is helping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Korean infrastructure.
12: 미국과 일본이 저희의 압도적인 1순위 타겟입니다. 다행히 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아직 우리가 개척해야 할 영역이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게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 다음 타겟으로는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지역인 만큼 미국과 일본에서의 성공 모델을 이식해서 시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0: Special purpose robots must be able to operate even in disconnected communication environments. They are increasingly required to process complex AI computations in real time. So far, AI performance has been driven by large-scale computing units, such as NVIDIA GPUs and Google TPUs. However, general-purpose chips face limitations in computational efficiency and power consumption. This is why NPUs specialized for AI computation are needed. A Korean AI semiconductor company that is driving innovation in NPU technology. After more than a decade of research in AI chips, it finally developed a domestically produced NPU. This tiny chip achieves low power consumption, high performance, and high efficiency simultaneously. It also enables high-speed computation even in small battery devices, making it highly optimized for drones, robots, and wearable devices.
13: 저희 회사는 이제 2019년 4월에 창업되어서 벌써 창업된 지 6년 반 되었고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2013년, 14년, 지금도 10년도 더 전이죠. 그때부터 그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연구실, 그 대학원에서 이 MPU, AI 반도체라는 기술을 처음에 이제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었고.
0: What began as a small laboratory has now grown into tangible outcomes at Power Industrial Environments. The company is also investing generously in training professionals to lead the AI paradigm.
12: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다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재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포기를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어 가지고
0: Time for validating domestic NPU technology has arrived. However, the force that can overcome technological limitations is people. In the AX era, technology and talent move as one axis.
7: AI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이끌 인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재 양성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인데요.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한 5,400억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0: Graduate school classrooms are filled with passion to learn about AI. The enthusiastic look in the students' eyes shows how rapidly AI technology is evolving. What kind of results have these changes produced?
14: 네, 저희가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 6년 차고요. 저희가 인재 배출적 성과를 보자면 저희가 대략 한 100명 정도 졸업생, 석사, 박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석사가 많이 배출이 됐고 그들의 대다수는 이제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0: In addition to theory, this course incorporates real-world experiences of AI professionals, offering practical knowledge that is difficult to acquire in traditional education. Students develop concrete roadmaps by examining real cases from industry, policy, and startups.
15: 사실 답이 안 나와. 토큰스가 너무 많아져.
16: 이 수업을 통해서 뭐 공직자나 스타트업 동사자, 뭐 인공지능 대학원의 대학원생들 그리고 관련된 스타트업까지 많은 재직자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으면서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장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The IITP provides all-out support to train highly skilled talent equipped with cutting-edge AI expertise. What kind of talent is the education field striving to develop?
17: 근데 자율 전공이 그런 거 못 하게 돼 있죠, 아마? 내가 자율 전공에서 컷이 제일 높은 거였어요.
12: 네, 우리나라에 10개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고요. 인공지능 분야에 아주 탑 티어의 그 최첨단 기술을 익힌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하는 게 목표고.
0: During his university years, An Jaemun first began to learn about AI through a talent development program. Now he's a leader of a startup that is driving innovation in Korea's AI infrastructure.
18: 그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이제 인재 양성 사업에서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 이제 그 발을 들이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개발자를 해도 될까? 소프트웨어 업계는 어떻게 뭐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던 와중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이제 인재 양성 사업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실제 현업에 있는 개발자분들을 멘토로
0: After gaining experience in various fields, he founded his company in 2020. He went on to build an AI orchestration platform. That can efficiently manage data centers, cloud systems, and various AI accelerators around the world within a unified environment.
18: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이제 연동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종류의 MPU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도 이제 각종 각 지역과 국가에 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MPU들과 다양한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같이 연결해서 그 위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is AI infrastructure integration platform connects the entire process from model development to operation into a single workflow. It is setting a new standard for what domestically developed AI infrastructure platforms can achieve. From designing AI and ICT strategies to developing core technologies and nurturing human talent, the IITP stands at the center of the AI paradigm shift. To generate innovation and tangible outcomes, it also designs mid- to long-term technology roadmaps.
19: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AI, ICT 분야의 기술, 산업 동향과 시장 전망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추진 방향을 기획하여 제시하고 펀딩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연구 결과물이 양질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evaluating projects to secure strategic national technologies and strengthen AI and ICT leadership, the IITP also nurtures talent to lead the future. At the core of this effort lies the R&D process innovation that the Institute has been carrying out over the past several years.
20: 일단 연구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저는 이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문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체는 일단 자주 만나 논의하고 그 논의 과정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직면한 여러 문제를 좀 공유를 했습니다.
0: Understanding that the AX era cannot be ushered in, each year the IITP strives to cultivate future leaders by reflecting the evolving needs of industry. It gathers feedback from industry, continuously overhauls talent development policies, and strengthens a foundation of national digital competitiveness.
21: 과거에 비해서 기업의 채용 트렌드와 희망하는 직무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포함을 해서 그 분야별, 지역별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사업을 기획할 때 새로운 과제를 선정할 때에도 그 자문위원회나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All these efforts are building a Korean-style AI highway. From securing key components and technologies to advancing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developing domestically produced core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uture AI industry. Only when the industry's resolve to innovate, the research foundation of academia, and the strategic support of the government come together, can global competitiveness be redefined.
22: 정부는 AI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GPU 공급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AI 고속도로를 확충을 하는데 먼저 노력.

0: 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AI를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 Technology does not evolve in isolation. Innovation happens only when it is interconnected. AI infrastructure, semiconductors, human talent and the government strategy. Efforts accumulated in each area are now creating a map of the AX era.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액션.
1: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2: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1: 얼마 만에 오시죠?
2: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2: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2: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2: 어 너무 좋네요.
1: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2: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2: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1: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2: 네.
1: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2: 이 극장을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 그래서 59년이요?
2: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 아, 퀴즈요?
0: 네,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0: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0: 그쵸,
1: 있나요?
0: 그렇죠. 예. 아,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 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앤드 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요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네.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이거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니,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 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쵸, 거고 그쵸.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아, 체험해보고 근데,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이렇게
0: 그때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어.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운.
0: 이거네요.
1: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0: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1: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0: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1: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재밌어.
0: 이렇게 느낌 이상해. 오.
1: 소년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0: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막사발 2 나왔어요.
0: 막사발이네요, 저도.
1: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0: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1: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0: 예쁘게 태어나라. 미안하다, 흑아. 미안하다.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쵸.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대단히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뭔가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근데, 친구 같았다.
0: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바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 임을 쓴지 오래돼서
0: 네
1: 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2: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1: 네.
2: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때 당시에 Made in Heaven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2: 아.
1: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0: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1: 그래피티 아티스트들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스카이차나
0: 아. 네.
1: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 비계를
0: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1: 네. 사람이 타서 하는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0: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0: 아.
1: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2: 네.
1: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1: 30살 초반이네요.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2: 네.
1: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1: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개인전.
1: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0: 아, 갤러리 안에서?
1: 네네네. 아.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0: 네.
1: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1: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네.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1: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 해보고 있습니다.
2: 네.
0: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1: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0: 네.
1: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0: 네.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1: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네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1: 해외에서 보면은 한 건물이 전체 다 그래피티로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0: 네. 육산 빌딩 전체를 그냥 막.
1: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0: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었는데
0: 네.
1: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2: 재밌어,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0: 재밌었겠다.
1: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작품을 보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그런 도시 안에서
2: 네,
1: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0: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진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네. 곳곳에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시들은 어떤 한 개 또는 이런 숫자가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양적인 게 있거나 하면 질적인 것과 만나거나 기수가 등장하게 된다면은 서수하고 또 만나게 되거나 하는 늘 그런 교차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차점을 쉼 없이 오가는 그 진행 상황, 현재 진행의 관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로즈업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구조물의 관계, 그 구조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진행, 이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그건 그냥 재밌는 게임 같은 걸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 10여 년 시집이 안 나왔던 시기에는 제가 또 매우 열심히 어떤 회사원으로서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집을 출간할 만한 여유가 충분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 제가 했던 직업이 누군가 새로운 시인이나 소설가를 발굴하고 해외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고 하는 일들이 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앞세우면 직업 윤리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집의 출간도 조금 늦췄던 것도 사실이에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구체적인 대상과 존재들이 들 게 없겠죠. 저는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 그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의 가치를 제가 훨씬 더 부각시킨 그런 시를 써왔다라고 바꿔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감자 200g을 옆으로 옮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을 신발장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슬픈 감자 200g을 거울 앞으로 옮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을 옷장에 숨깁니다. 어젯밤엔 슬픈 감자 200g을 침대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밤엔 슬픈 감자 200g을 의자 밑에 숨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딱딱하게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알알이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대해서 시를 쓰거나 하는 거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인 아트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순수 미술 쪽에서 시로 전향했던 거니까 그 두 가지는 매우 긴밀한 역할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미술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시간도 매우 많고 학교 다닐 무렵에 서양 미술사나 현대 미술론을 비롯한 이런 등등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미학이나 문학론 이런 것까지도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했던 게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교차됐을 거예요.

거기에 작품을 내서 전시하게 된 것은 화가로서의 역할로 전시하게 된 것인데, 그 전시회의 테마가 한글을 그래도 소재나 주제나 이런 것들로 조금 생각한 이런 것, 그런 작품들을 그 전시회가, 그래서 기억의 순간이 기억 니은 디그리을 이런 것의 기억자이거든요. 마침 그래서 제가 저의 시하고 그림하고를 합쳐놓은 그런 작품을 거기다가 전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화가로서의 속성과 시인으로서의 속성이 함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인으로서의 역할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만 예외적으로 내가 화가로서의 역할도 조금은 노출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비주얼 아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각적인 표현 분야의 모든 표현 대상들,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사실은 옛날식으로 암실에 들어가서 현상 인화를 한다든지 이런 기술에서부터 동영상 편집 기술을 이르기까지 이런 시각문화 전반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글을 쓰니까는 글쓰기에 대한 관심도 늘 많고 또 책도 열심히 보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지, 새로운 걸 시도해 봐야지 하는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무슨 동영상 편집을 해야 할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파서 안 나왔다, 그렇다면은 제가 옆에서 있다가 사실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해줄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의 변화일 뿐이에요.

노래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던 선율이가 엄마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음악과 노래의 힘을 알게 되면서 다른 여러 존재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반가워. 여기는 수많은 악기와 노래들이 태어난 악기나무 숲이야. 들려줄래? 숲의 소리를. 자,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자.
1: 응?
2: 응?
0: 네? 응? 아니, 왜 그래? 하자, 어서.
1: 사실 여긴 음악도 노래도 아직 없어.
3: 제주에서 이렇게 신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신의 본을 풀면 신이 신나락 마나락 하고 인간의 본을 풀면 백년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 신들이 인간과 함께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즐거워하고 음악을 매개로 즐거워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주제와 이야기의 제목이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신나락 만나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0: 이야기 연주자가 이야기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주자도 전면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야기 안에서 악기와 퍼펫이 하나로 만나서 한 음악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주자들과 악기 음악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인형을 쓰는데요. 이 퍼펫을 쓰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미술적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점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1: 선율아, 응? 엄마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2: 어?
1: 자, 비밀?
2: 응,
1: 이리 와. 옛날에 이 세상을 만든 거인신이 너무너무 바빠서 모두를 돌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자신의 귀를 이 세상에 두고 갔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그게 바로 저기 우리 마을에 있는 거인신의 우물이야.
2: 거인신의 우물?
1: 우리 선율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땐 그곳에 가서 네 마음을 크게 외쳐봐.
0: 아주 거대한 여신이 치맛자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웃음과 울음을 통해서 이 섬과 자신들이 사는 땅을 만들었다고 믿는 행위, 이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첫 번째는 여겼고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누가 그런 존재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엄마가 워킹맘인데 설문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본 거죠.
3: 이제 멈췄다.
1: 얼마나 울었지?
3: 오래오래, 아주 오래, 머리가 한 뼘이나 자랄 만큼.

0: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일을 하러 떠나게 되면서 선율이가 엄마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엄청 크게 오랫동안 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해줬던 비밀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엄마를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 하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 아이, 그렇지 않으면 저 더 크게 울어버려.
2: 네 소원은?
1: 네 소원은?
2: 시끄럽구나.

0: 오물락?
1: 오물?
2: 턴유리가 오물이를 처음 봤을 때는 조그만 게 뭐 자기를 막 대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하지만 나랑 비슷한 겁쟁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혼자라면 해내지 못할 만한 일들을 둘이 함께 함으로써 이겨내고 해내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짜 친구가 됩니다.
1: 자, 다들

0: 일단 저희가 연습 전에 연출님을 먼저 뵙습니다. 그래서 연기 지도도 받고요.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조금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단원들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최고의 악기를 뽑아주신다면 거인신이 있는 천계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죠!
2: 좋아요! 당장 시작해요! 당장!

0: 고를 수 없어요. 모두 다 다르게 아름다운걸요? 왜 꼭 하나만이 최고가 되어야 하죠? 다들 들었죠? 대금이와 소금이가 힘을 합친 멋진 연주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주고받으며 길을 찾은 우리 같아요. 모두 함께 최고가 되어요.
1: 그래요. 주고받는다?
2: 그치? 주고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주고받는다.
3: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그 대학로 파랑새 극장에 갔던 생각이 자주 났어요. 그날 봤던 공연, 배우의 어떤 표정, 그 앞에서 먹었던 솜사탕, 뭐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다녀간 아이들이 그날 하루가 참 즐거웠다, 그런 기억이라면 또 극장을 찾고 또 국악을 찾고 또 공연을 보러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2: Fields in a mountainous area in Gangwon-do province are also turning golden.
3: 딱 이맘때, 빛으로 보아도 풍성함이 느껴지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을을 참 좋아요.
2: Like traditional fermented sauces, fall is also ripening.
4: 그러니까 어머 언니야 대단하다.
5: 이거 소꿉놀이 하는 거야 진짜 어렸을 때 차름놀이 하는 그 느낌.
4: 아 맛있다.
2: A kitchen is being filled with the results of hard work. carefully prepared meal to reward the job well done in the past year. Let's go try Suni's bountiful autumn treats full of nostalgic memories. Autumn in Korea begins deep in the mountains of Gangwon-do province. Wondaeri in Injaegun is home to lush woods and valleys. With the arrival of fall, tree leaves are changing their color.
4: Oh, 너무 이쁘다. Oh, 가을 풍경 진짜 이쁘다.
6: 네.
2: Kunshik lives by the birch forest in Inje. She makes traditional fermented sauces such as doenjang and gochujang.
4: 아우 빛깔 좀 봐 언니 황금빛이다.
7: 이제 이게 2년 된 거야. 3년 되면 여기 4년 돼야 나가는데 길게 반으로 들어야.
4: 아우 담백하면서 짜지도 않아요. 와 대박인데?
8: 기농계촌 교육하면서 만나서 지금 사이 좋은. 언니 동생 사이
9: 잘 맞으시나 봐요.
7: 네. 둘이 성격이 똑같아요.
8: 찰떡궁합.
7: 아, 하면 어화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사귄 거보다도 더 길게 느껴져요.
10: 선수사과라야.
7: 이거 그냥 먹어도 돼.
10: 오, 너무 시원해.
7: 너무 좋다. 뭐.
2: It's like welcome tea from a natural valley.
7: 진짜 짱이다. 찰보리인데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안 이렇게 만져봐. 찰보리 고추장은 이게 찹쌀 고추장하고 틀려야 이렇게 쪄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돼.
4: 보리인데 보리 같은 느낌이 없네.
7: 그렇지. 찹쌀 똑같이.
2: The chili paste gochujang made by Kunshik is out of the ordinary.
7: 찰보리 고추장이에요.
8: 찰보리. 네. 네. 아, 일반 보리도 아닌. 네. 그래서 찰기가 있어요.
4: 저는 찹쌀가루하고 밀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언니 방식은 좀 이색적이에요.
7: 그냥 막
2: The key ingredient is newly harvested dry chili peppers.
8: 언니 설설 비벼줄까?
7: 어,
8: 매운 냄새. 너무 좋다.
7: 이렇게 만들어서
5: 집에서 담글 때 주걱을 이용하거든.
7: 안 돼.
5: 일일이
8: 그럼
5: 손맛
7: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5: 그러니까 어머 언니야 대단하다.
7: 이렇게 하면 이 알이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게 다 녹아야 이 항아리에 들어갔을 때 얘네도 편안하게 삭을 수가 있어요.
2: Konshik uses her mother's recipe, which includes fermented soybean powder.
8: 아 마지막에
7: 그렇지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8: 분명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7: 윤기 돌고 맛있지 달지
8: 단맛 간간이 짭짤하면서 감칠맛이 벌써 이렇게 느껴져요.
7: 오 이제 이게 된 거야. 이게 좀 있으면 더 굳어져. 그렇게 엄마가 와가지고 확인하고. 어, 이거 담그면은 보내라 그래요. 맛이 어떤가. 합격선이 떨어져야 돼요. 무서워요.
8: 속으로 돌리면서 손으로 붙여.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아.
5: 이거 소꿉놀이 하는 거야. 진짜 어렸을 때 차릇놀이 하는 그 느낌.
7: 하나씩 가져가.
8: 아 정말? 언니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와?
7: 그때도 일하러 와.
2: The color is very pretty.
7: 그냥 구워라.
9: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여사님?
7: 막장의 강원도 된장. 강원도 된장은 이 산이 높다 보니까요. 엿질고 만들어가면 발효가 안 돼요.
2: 강원 style 막장 sauce is made with malt, barley, and chili pepper powder. That's why it has a richer flavor compared to regular 된장.
7: 좋아.
5: 응? 응, 돼지도 하고 물지도
7: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돼진다. 천천히 해야 돼. 요거 항태야. 이렇게 넣어야 막장이 맛있단다, 굴쳐. 된장국에 이렇게 멸치 넣잖아요. 그거 필요한 게야. 그걸 안 해도 돼요. 항태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게요. 옛날에 비둘빵 할 때 그 찌는 거랑가 같은 힘이 들어요.
2: Because of dried pollock, the sauce tastes savory on its own without any additional seasoning.
8: 찰진 맛이 되게 부드럽고 익으면은 왜 저염 된장이다 하는 그
5: 정성인 것 같아 그만큼 기운이 정성이 들어가야지 그만큼 맛있는 장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2: Korean traditional sauces are made with care and fermented by time. With fermented sauces made in fall,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food.
7: 단맛이 강하고요. 장을 많이 넣어도 짜지가 않아. 네, 그리고 먹을 때 양념한 된장 같아. 네. 그리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2: A rustic autumn meal prepared with the farmer's crops grown in summer in sunshine and wind. A bountiful meal made solely with homegrown ingredients.
7: 풍족해요. 가을에는 손님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먹을 게 많거든요.
8: 간간한 게
7: 짜질 않아요.
8: 간간한 게 좋다.
5: 과하게 한상 받아서 정말 오늘 저는 보신하러 온 것 같은 그 느낌. 가을 맞이 제대로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2: It's the season when pantries and people's hearts are filled with abundance. It's a busy season, but reaping the results of hard work of the past year is a true pleasure.
8: 어머, 오미자가 잘 익었다.
7: 응? 어, 진짜 좀 빨갛네, 언니.
8: 어, 영민 씨.
9: 아, 예.
8: 안녕하세요.
9: 아, 예. 안녕하세요.
3: 오늘 우리 오미자 따가지고 맛있는 청당 걸려고 하는데
9: 예.
3: 오미자 따는 거 체험 가능한지.
9: 아, 예, 좋죠. 예.
3: 아유, 감사해.
9: 예.
3: 그러면 우리 같이 오미자 따는 걸로.
9: 예, 예. 예.
6: 우와!
11: 웬일이야, 웬일이야.
6: 엄청
11: 약해. 엄청 잘렸죠?
6: 그러니까. 와.
11: 이쁘죠?
6: 너무 이쁘긴 이쁘고.
11: 어머.
6: 보석 같아.
11: 언니, 진짜.
3: 아우, 이쁘다, 야.
2: Magnolia berries are said to have 5 flavors. It's the couple's first harvest.
11: 이 예쁘다. 잘 익었죠?
3: 사랑의 열매 같이.
11: 아, 완전 귀걸이 하면 언니 완전 예쁜데.
3: 은경 씨, 아유, 오미자 농사 짓느냐고 고생 많았어요. 응? 야, 이거 정성이다 진짜.
11: 연양제도 많이 주고.
3: 매일같이 여기 출근했을 네. 거 아니야.
11: 네. 오, 술 먹고 대단하다. 또 연양제 주고.
9: 야초 다려서 주고.
3: 네. 맛이 더 기대된다.
2: That's why farmers say their crops are like their children.
11: 보석 같아. 보석 같으면서 너무 내가 고생한 보람을 뭐라 그래야 되지? 보상받는 느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으면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저만큼 잘 키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
2: The fruits of the farmer's hard work. What makes it all the more worthwhile is that they can be shared with others.
3: 와, 너무 눈 맞은 오미자 같아.
9: 가을에서 겨울이 됐네 이제.
11: 그러네.
3: 이거 맛있게 익어지면은 어? 동민 씨하고 윤경 씨한테 맛 보여줄게요.
11: 예.
3: 꾹꾹 안 눌러주고 사이사이 이렇게 숨구멍이 있어야지 발효가 원활하게 더 잘 이루어지고 시간에 의해서 숙성이 되면 맛있는 오미자루다가 탄생된답니다.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잘 보관해 보도록 하여.
2: Autumn has also arrived in the fields of Taregol, Inje, where Sunni lives. A perilla field already smells nutty ahead of the harvest season.
3: 향기 한번 맡아볼래?
11: 네.
6: 진짜 좋다, 언니.
3: 가을 향기다.
6: 어, 옆에만 서 있어도 이 향이 진짜 좋다.
3: 아우, 너무 좋다.
11: 아, 맛있겠다.
3: 가을 향기 맞다.
6: 이 안에 언니 씨가 생기는 들깨가 생기는 거죠?
3: 그렇지.
6: 네, 이게 들깨.
3: 이게 아. 여물면은 이제 들깨. 맛도 한번 봐볼래?
6: 먹어도 돼요?
3: 그럼.
6: 좀 고소한데 좀 아직은 좀 쌉쌀한 맛이 좀 느낌 있어요.
3: 그렇지.
6: 어, 진짜 고소한데 끝에가?
3: 기름 성분의 이 향기가 아. 은은한 게. 가을의 풍미를 제대로 진짜 맛볼 수 있다?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추운 지역부터 단풍이 내려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렇게 들깨에도 물이 들고 하죠.
12: 아, 그래서 이거를 단풍깻잎이라고 해요?
3: 그렇죠.
2: To people living in mountainous areas, yellow perilla leaves are a nostalgic food. Perilla flower stalks eaten right before harvesting used to be a special snack that could only be enjoyed in fall.
11: 비 오는 날은 튀김이나 전이지.
3: 그러니까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이게 진짜.
2: Perilla flower stalks filled with nutty seeds are coated in wheat flour batter and deep fried.
3: 반죽을 조금 더 털어볼까?
2: The nice aroma of perilla seeds fills the mouth.
3: 가을에 아 너무 예쁘다. 이게 그 어렸던 마음에도 먹고 싶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엄마한테 홍구녕 나게.
11: 네.
3: 기름을 내야지 이거
11: 꽃에. 아, 아 들깨로 기름 내야 돼서? 아.
3: 그 정도로 이제 귀했던 시절이었지.
2: 에이. To Sunni, deep-fried perilla stalks are a nostalgic snack that her mother used to make for her.
3: 소리 좀 봐.
6: 진짜 맛있다.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맛이네.
3: 비 오는 소리하고 또 똑같아. 식감이.
6: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아빠가 생각나거든?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든다. 너무 맛있다.
7: 여기서 하면 진짜 언니 낀딛다고 꽂혔다고 해서 진짜
3: 고기 너무 맛있지. 가을 이맘때 들깨가 여물기 전 흔하지는 않으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맛.
2: In fall, Suni makes kimchi with perilla leaves.
3: 지금 가을 깻잎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을 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감이 엄청 질겨요.
2: First, the leaves are salted.
3: 누름돌을 넣고요. 들뜨지 말으라고. 그리고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부어줄 거예요. 깻잎이 푹 잠길 수 있도록.
7: 양파는?
3: 아니, 그것도.
7: 이거는
3: 소금물에 우렸던 깻잎을 끓는 물에 데치는 거야.
2: Then the leaves are seasoned with a spicy sauce.
3: 이게 양념이 네.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배이게 되면은 이제 시간에 의해서
6: 언니 금방 이거 밥 한 밥에 진짜 이거 하나 올려가지고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2: The taste and color of perilla leaf kimchi resemble autumn. It's a good side dish in winter. 밥이 따뜻하게 맛있게
3: 캡쌀밥이 완성됐어요.
6: 기다렸던 밥이에요.
7: 맛있게 잘 먹을게.
6: 이렇게 먹고 싶었어.
7: 매콤하니 좋다.
6: 어머 진짜 밥 반찬인데? 그냥 밥두둑인데 이거?
2: A bowl of warm rice is enough to make autumn a happy season. From deep fries to kimchi to oil, a bountiful autumn meal prepared solely with perilla. That's the reason autumn fields are filled with delicious aroma.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라이촌.
1: 안녕하세요. 오늘 오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0: 명동.
1: 진짜 오랜만에 나오거든요.
0: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1: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10명 중에 9명이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0: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Beauty item. 오.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는지.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에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을 찾으러 렛츠 고.
2: 렛츠 고.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지 않을까?
1: 아, 네,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면트가 네.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있어요,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야, 한번 뭐. 가서 어.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어. 이 KBT를 알아봐 보도록 하죠.
1: 어, 좋아요. 여기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0: 많죠.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자 어여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오.
1: 저 여기 과하게 또 KBT 팀이 있단 말이에요.
0: 아, 있네. 이렇게.
1: 그쵸.
0: 있어.
1: 있습니다.
0: 야,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어, K-이너뷰티. K-뷰티예요.
0: K-이너뷰티 맞잖아요.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네,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0: 아, 진짜 어, PDRN이 뭔데?
1: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0: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네. 요청... 네.
0: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어,
2: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0: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2: 네. 네.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0: 네.
2: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0: 네. 네.
2: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0: 어.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2: 네네.
0: 어.
1: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1: 아.
2: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외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0: 네.
2: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아.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많은 또 KBT 아이템 알아봤는데.
0: 네.
1: 이제 정말로.
0: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 그 알게 된
0: 아이템들. 머스트 해브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Yeah, let's go.
1: Let's go.
0: 야.
1: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0: 명경.
1: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머스트 해브 KBT 템을 추천받았습니다.
0: 네, 네. 그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0: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0: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콜라겐 랩핑 팩.
3: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1: 오, 자물쇠야.
0: 뜯어대면 물광 충전.
1: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0: 아,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런 거
0: 뜯어볼라 했는데
1: 현혹되면 안 돼요.
0: 어, 왜요?
1: 직접 해봐야 됩니다.
0: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0: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1: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0: 네.
1: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0: 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0: 어, 왜죠?
1: 세안하시고 나서
0: 네.
1: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0: 네.
1: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0: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0: 어.
1: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0: 굳어요?
1: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그래서 그걸 띄어내면은
0: 네.
1: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머금은 피부가 되죠.
0: 어.
1: 그러면
0: 오.
1: 광이 난다고 해요.
0: 아, 촉촉하게.
1: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0: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0: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되게.
1: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 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0: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1: 네.
0: 자.
1: 오!
0: 이 정도.
1: 일단 뭐 이렇습니다.
0: 네.
1: 투명한 액체인데.
0: 맞습니다.
1: 자, 이걸 펴 발라볼게요.
0: 네.

0: 대구 있나요?
1: 여기 대구 있나?
0: 전혀 모르겠어요.
1: 그냥 예상하고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2: 리얼로 갑시다.
1: 네.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2: 네. 근데 화상 나겠어요.
1: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굽는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2: 네.
1: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2: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 제품을
2: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1: 콜라보 제품이에요.
2: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아누아의 PDRN 세럼입니다.
1: 그쵸. 그렇지, 아누아가 세럼 맛집,
2: 네.
1: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2: 맞죠.
1: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2: 네.
1: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2: 왜 갓세럼이에요?
1: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2: 네. 오! 아, 이렇게!
1: 그렇죠.
2: 어머! 귀엽네!
1: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2: 네, K-바이브예요.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1: 오!
2: 네, 따로 이제 모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1: 아, 키링!
2: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1: 오! 오! 오!
2: 제가 봤을 때
1: 가방에
2: 달도록 하세요.
1: 예.
2: 핸드폰이 아시겠죠?
1: 예.
2: 바지는 안 달도록 해요.
1: 아니 근데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반응이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2: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1: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할 수 있는 거죠.
2: 오, 그 리필이 나 안에 있어.
1: 그러니까 리필을
2: 여기 리필 하는 거야.
1: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2: 네.
1: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2: 진짜로?
1: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바틀 타입이고.
2: 네, 보틀 타입.
1: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2: 네.
1: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2: 아, 진짜로?
1: 네.
2: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1: 맞아요. 또
2: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1: 바이오천에다가.
2: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1: 네. 오! 흐르는
2: 네.
1: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2: 네.
1: 좀 가볍네요.
2: 네.
1: 제형이 좀 물 제형.
2: 네.
1: 인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2: 네.
1: 이런 것 같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2: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고
1: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2: 아, 잘 됐나?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1: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 와.
1: 종이를
2: 네.
1: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2: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1: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과학적 리뷰.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아, 들어봐. 과연? 원, 투,
2: 쓰리!
1: 하나, 둘, 셋, 넷,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2: 맞아요.
1: 없습니다.
2: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에 뭐 별게 다 있대요.
1: 야. 근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2: 네.
1: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2: 네.
1: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다. 세럼
2: 네.
1: 중에서는.
2: 네.
1: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2: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1: 그렇죠.
2: 세 번째 제품.
1: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기 안 말랐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2: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1: 이거
2: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1: 제가 영상
2: 바르고 그걸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1: 자, 세 번째 제품.
2: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1: 그렇죠. 아, 뭐야?
2: 네.
1: 자, 이 제품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 뷰티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2: 네.
1: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2: 수딩 크림.
1: 이것도 뭐 콜라보야?
2: 뭐야? 이렇게 귀여워 얘.
1: 사실 이 크림도
2: 네.
1: 굉장히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2: 아, 맞죠. 닥터지는 네. 사실 저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1: 그렇죠.
2: 네.
1: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재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자 재형이 손에 재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2: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1: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2: 오케이.
1: 재형이 어때요?
2: 일단은 아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1: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쓰죠?
2: 네.
1: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2: 맞아요.
1: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2: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1: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2: 가벼워서
1: 가볍죠.
2: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1: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2: 그 실험이요?
1: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2: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1: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잤어요. 뒤집어보세요.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2: 네.
1: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2: 우와! 우와!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1: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2: 네, 네.
1: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1: 네.
2: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1: 그렇죠. 한번 바르면 또 보습력이 네.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

0: 유지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해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렇죠.
1: 아 그리고
0: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에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0: 그 정도로 좋다. 예,
1: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쵸. 드디어
1: 콜라겐 랩핑팩.
0: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붙였습니다.
1: 아 진짜 그래도
0: 느낌이 있어요.
1: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예.
0: 갈게요.
1: 예.
0: 말랐어. 살살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1: 됐다.
0: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뜯어지는 것 같아. 아!
1: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데.
0: 이야 중요하네.
1: 그러니까
0: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다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1: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오. 내가 진짜 오 됐어.
0: 뭔 소리야? 보호 됐대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1: 아 그렇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네.
0: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1: 네.
0: 속 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겐 잘 먹었네.
0: 그러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었어.
1: 22살?
0: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세 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1: 네.
0: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걸 원픽.
1: 추천.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1: 네.
0: 많은 시간에 공로 드렸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했는데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을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1: 네.
0: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0: 네.
1: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또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꾸!
1: 와주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0: 좋습니다.
1: Let's go!
0: 아.
1: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0: 없지 않을까?
1: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0: 그렇지. 오, 멋있는데? 오! 괜찮아.
1: 아니 왜 내 거까지.
0: 아 미안해.
1: 어때요? 그래도 잘 못 썼는데.
0: 끝감 생겨져요.
1: 잘 만들지 않았어.
0: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이거 바르면은

일체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먹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액션.
1: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2: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1: 얼마 만에 오시죠?
2: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2: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2: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2: 너무 좋네요.
1: 극장이 좋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이렇게.
2: 아, 이 극장을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 영사기도 있고 그리고 상영 시간표를 일일이 수기로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2: 대성 씨 극장에 대해서 알고 빌리신 거예요?
1: 아, 이 극장에 대해서요?
2: 네.
1: 그냥 마땅한 극장이 이 극장밖에 없어요.
2: 이 극장에 보니까는요, 1959년에 지어졌더라고요.
1: 그래서 59년이요?
2: 네,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이에요.

0: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1: 아, 퀴즈요?
0: 예, 큰 선물도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아, 그럼 바로 맞춰야죠.
0: 영화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아세요?
1: 선물을 안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네요. 구한 말?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리미에르가 요즘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네, 네. 조르주 멜리어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0: 그쵸,
1: 있나요?
0: 그렇죠. 예. 아,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 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 앤드 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요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 그건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은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쵸, 거고 그쵸.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아, 체험해보고 싶어. 힘 조절해주고
0: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1: 그렇고
0: 그때요?
1: 고려랑 중국이 네.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0: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1: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운.
0: 이거네요.
1: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0: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1: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0: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1: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0: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재밌어.
0: 이렇게 느낌 이상해.
1: 손에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0: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있어.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1: 막사발 2 나왔어요.
0: 막사발이래요, 저도.
1: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0: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1: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예쁘게 태...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쵸.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기자님 만나게 네.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근데. 친구 같았다.
0: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 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바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임을 쓴 지 오래돼서 네. 네, 제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2: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네.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때 당시에 메이드 인 헤븐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0: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1: 그래피티 아트들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스카이차나
0: 아. 네.
1: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 비계를
0: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1: 네. 사람이 타서 하는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0: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아.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2: 네.
1: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 예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1: 30살 초반입니다.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1: 아,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개인전.
1: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0: 아, 갤러리 안에서? 아.
1: 네네네.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아.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네.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1: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1: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 해보고 있습니다.
2: 네.
0: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1: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0: 네.
1: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0: 네.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1: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네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1: 해외에서 보면은 한 건물이 전체 다 그래피티로 네.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네.
0: 제가 육사 빌딩 네. 전체를 그냥 막.
1: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0: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이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네.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0: 아. 네.
1: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0: 재밌어,
2: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0: 재밌었겠다.
1: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0: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작품을 보고 오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그런 도시 안에서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진짜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시들은 어떤 한 개 또는 이런 숫자가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양적인 게 있거나 하면 질적인 것과 만나거나 기수가 등장하게 된다면은 서수하고 또 만나게 되거나 하는 늘 그런 교차점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차점을 쉼 없이 오가는 그 진행 상황, 현재 진행의 관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클로즈업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구조물의 관계, 그 구조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진행, 이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서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그건 그냥 재밌는 게임 같은 걸로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한 10여 년 시집이 안 나왔던 시기에는 제가 또 매우 열심히 어떤 회사원으로서의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집을 출간할 만한 여유가 충분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 제가 했던 직업이 누군가 새로운 시인이나 소설가를 발굴하고 해외 작가를 한국에 소개하고 하는 일들이 저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앞세우면 직업 윤리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집의 출간도 조금 늦췄던 것도 사실이에요. 슬픔에 어떤 무게가 있다면 200g한테도 있을 것이고 20g한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그램수를 이렇게 가지고 슬픔의 무게나 깊이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200g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한 대단히 구체적인 그 존재, 그 구체적인 존재들을 제가 동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강조했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 또는 오브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저의 시세계를 설명하는 쪽에 어울릴 것 같으네요. 저의 시들은 사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존재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구체적인 대상과 존재들이 드러난다 보면 나하고 좀 다른 애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 그 각각의 개별적 존재들의 가치를 제가 훨씬 더 부각시킨 그런 시를 써왔다라고 바꿔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감자 200g을 옆으로 옮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을 신발장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슬픈 감자 200g을 거울 앞으로 옮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을 옷장에 숨깁니다. 어젯밤엔 슬픈 감자 200g을 침대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밤엔 슬픈 감자 200g을 의자 밑에 숨깁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딱딱하게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알알이 슬픕니다. 슬픈 감자 200g은

시인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하는 거에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인 아트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순수 미술을 이쪽에 에서 시로 전향했던 거니까 그 두 가지는 매우 긴밀한 역할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미술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시간도 매우 많고 뭐 학교 다닐 무렵에 서양 미술사나 현대 미술론을 비롯한 이런 등등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미학이나 문학론 이런 것까지도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했던 게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교차됐을 거예요.

거기에 작품을 내서 전시하게 된 것은 화가로서의 역할로 전시하게 된 것인데 그 전시회의 테마가 한글을 그래도 소재나 주제나 이런 것들로 조금 생각한 이런 것 그런 작품들을 그 전시회가 그래서 기억의 순간이 기억 니은 디그리을 이런 것의 기억자이거든요. 마침 그래서 제가 저의 시하고 그림하고를 합쳐놓은 그런 작품을 거기다가 전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화가로서의 속성과 시인으로서의 속성이 함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인으로서의 역할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만 예외적으로 제가 화가로서의 역할도 조금은 노출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0: hands full cooking for the children.
1: 오늘
0: It looks like the kids know him well.
2: 아빠 왜 우리도 한번 맛보자.
3: 그래.
2: 맨날 연우만 맛있는 거 먹고 우리도 한번 맛보자. 아빠 해주시는 거.
0: He turns out to be Yeonu's dad.
3: 선생님들은 이제 평일 날에도 그 좀 자유롭게 이제 휴가나 연차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여도 그 자체도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케어하는데 뭔가 영향을 미치니까.
2: 잘 먹겠습니다. 먹으세요.
0: The kids seem to love today's snack. Perhaps because it was made by their friend's father.
3: 그냥 같이 아이를 돌본다. 여러 명, 여러 아이들, 여러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를 맡긴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를 같이 키운다라는 느낌이 가장 커서
4: 아이들도 그냥 편하게 다른 학부모나 다른 부모들한테 같이 다가가서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또 아, 내 아이처럼 그 아이들 좀 품어주면서 서로 바라보는 거 이 안에서 좀 작은 그 우리만의 그런 사회를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Now that the children are well fed, the morning roll call begins.
2: 어디서 그네 타고 싶어?
5: 난 쌀게 탈래 그늘.
0: Today, the children are going on an outing. They are discussing where to go and what to do.
6: 안전하게 즐겁게 지내자.
2: 그럴까? 안전하게 즐겁게.
4: 어른들도 다, 교사들도 다, 모든 것에 다 협력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회의하고, 또 서로 다름을 또 인정하고, 분쟁의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지혜롭게 어떻게 잘 해결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0: While they were putting on their raincoats, the rain stopped. They take them off and get ready to go.
7: 가자. 너희들이 원한다면 하자.
0: Though they differ in age and height, they know how to be kind to one another. The sky clears up and it's sunny again. This small garden beside the daycare center is where the children planted crops and grew them together.
8: 우와, 이게 좋아, 좋아. 거의 다 빨개졌다, 하나.
2: 빨개졌어?
8: 라면이 됐다.
2: 라면이 있다. 같이 따자.
0: Every crop was grown by the children with love and care.
9: 고추.
0: They harvest their vegetables with big smiles on their faces, knowing that they will be used to prepare their meals. With armfuls of crops from the garden and a sense of accomplishment, they set off again. Every path becomes a playground, and everything they see sparks their curiosity.
2: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10: 풀밭에 가을 좀 났다.
2: 잡았어. 어, 근데 뭐
8: 잡았다. 잡았다. 어.
0: 나도 잡았게. During this critical period of cognitive, emotional, and physical development, time spent in nature holds value far beyond simple play.
8: 잡았다.
0: Walking on the soil, moving with the wind, the children grow stronger. The sky has cleared beautifully. This is the very swing that Taeyeon talked about during the morning roll call. Made by the teachers with natural materials, it has stayed dry despite the rain.
2: 봐봐. 1번, 2번, 3번이야. 걱정하지 마.
0: Even when swinging, there are rules to follow. Children take turns, wait in line, and push or pull for one another. This is how they develop a sense of community.
1: 서로 규칙을 맞추고 또 규칙이 안 맞으면은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를 아침 모둠 시간에 많이 나눠요.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0: In this shared space provid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parents can receive help with childcare.
9: 총 다섯 분 맞단지 빼고 네 분이 계시는데 오전 오후 선생님들이 반일씩 근무를 하시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0: collabor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is the foundation of children's independence. Parents and teachers work together organically to help the children naturally learn how to live in a community. Taking part in organizing the daycare space to deciding on how to run it is a fulfilling experience of raising children together.
11: 부모님들이 같이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네.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12: 뭘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뭐 게시판을 다시 달아야 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주는 일도 있고 잘하시는 아빠분들이나 아니면은 힘센 엄마분들이 와가지고 하십니다.
0: The idea of a whole community raising a child together is an age-old wisdom. But over time, child rearing has become the sole responsibility of parents. Today, the concept of raising children together is receiving attention again as a way to overcome a childcare crisis.
13: 어차피 살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어우러져서 살게 될 건데 갑자기 고이고 예쁘게 키우다가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났을 때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어우러 살게 될지에 대한 훈련이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을 텐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안전한 곳에서 좋은 어른들한테 좋은 이렇게 훈련과 말씀을 들으면서 잘 커나갈 수도 있는데
14: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학교폭력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는 그게 관계에 단절해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부터 먼저 그런 관계에 대한 연습, 훈련, 교육을 좀 받고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받는다면 아이들의 내면이 좀 단단해지고 그런 경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 이렇게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공동체, 교육 이런 공동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Raising a child is also about creating a society that the child will live in. Interacting with other children who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is the first step to learning to live in a community. Boarding houses, once shunned in a society where everyone only cares about themselves, are drawing attention again.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looking for a family-like atmosphere these days. There are still aged boarding houses in university areas offering comfort to those who live away from home. What do boarding houses look like today? This woman has been running a boarding house for nearly 25 years. She begins her day early in the morning.
15: 오늘 아침에는 묵은지 김치찜에다가 달걀하고 토마토하고 볶아 갖고 먹는 거 있어요. 덮밥식으로. 그거 애들이 잘 먹거든요, 학생들이.
0: She is busy making breakfast for the six students staying in her boarding house. A warm home-cooked meal, something rarely seen these days. It's already breakfast time. Thanks to the well-cooked meal, the students begin their day nourished.
16: 아니, 저 집에서 혼자 자취할 때는 반찬이 세 개면 많은 거고 보통 두 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뭘 집어야지? 약간 그런 생각도 맨 처음엔 들었었어요.
0: For those who lived alone before, this morning meal feels especially precious and delicious. The students probably need to hurry to get ready for school, yet they don't want to miss this time eating and chatting together.
17: 원주님 적적한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뭔가 자기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에 고군분투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0: 써가지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혹은 아마 먹을 것 같긴 해요.
2: 오늘 저녁 특별한 걸 먹자.
3: 특별하지 않은 밥상이 없어요. 이건 밥상 중에.
4: 아, 힘든 건 없어요. 뭐 시집 와가지고 한 35년을 늘 똑같은 사이클로 맨날 이 생활을 하니까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지금은 당연하게 그냥 누가 와도 내 식구 먹는 것처럼 하숙생들도 내 식구 먹는 것처럼 한 솥밥 먹으면 식구지 뭐.
5: Currently, six students live in this boarding house. On the spacious sunlit rooftop, there's a laundry area, and most importantly, each student's private space is well protected. Kim Dong-wook, who has been staying here for 2 years, used to live alone before he moved to the boarding house to prepare for his civil service exam. He carefully considered many options and decided that this boarding house was the best for him.
6: 제가 봤던 조건은 그냥 혼자 지낼 공간이 있다. 근데 여러 가지 하숙집을 이런 뭐 세탁기나 다 쓸 수 있다. 밥 같은 거 밥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오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약간 지금은 가셨지만 지금 시험 합격하고 가신 옆방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조언 같은 거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5: Not too close, yet not too distant. This kind of relationship brings a sense of emotional stability. The residents of this boarding house get help from each other when needed, while also respecting each other's personal time. This could be the reason boarding houses are gaining popularity these days.
6: 이모님 밥 먹자 하면은 밥 안 먹니? 누구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모님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하셔서 또 여행 갈 때도 그냥 마음대로 안 가세요. 막 저희한테 간다고 막 이렇게 미리 막 물어봐요.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항상 느끼는 건 근데 이모님 한 4일 정도 비우면은 그 밥이 좀 그리워요. 약간 아 빨리 와서 좀 그거 계란 토마토 그거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5: The house owner has devoted her life to caring for students since her marriage. Always busy looking after others, her own life was often put aside. Despite her numerous skills, like sewing and crafts, she had little time to spend just for herself. Her dream of opening a small workshop is still just a dream, but she has a lot of hobbies to keep her busy in her later years.
4: 내 노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당황스럽고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근데 저도 하숙을 그만두면 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걸 배우면서 나는 나이 들어도 혼자 놀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무궁무진한 거야.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겠다. 뭐 혼자 놀 수도 있고 또 만들어서 뭐 또 지인들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선물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이거 배우면서 아주 다양한 그런 경험들도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
5: The sewing skills she learned from her mother-in-law when she was young still come in handy in her daily life. Whoever visits her place gets something she has made firsthand as a gift. In the future, she plans to donate her skills to good causes. But for now, she continues to run her boarding house to take care of the students. Even though she didn't realize her own dreams, just watching the students leave her place after fulfilling their dreams is rewarding for her.
4: 저 믿고 하숙하러 들어왔는데 뭐 시험이 뭐 1년 뒤에 있다 뭐 몇 개월 뒤에 있다 늘 이제 이렇게 매년 있긴 하지만 한 번 해서 붙어가지고 나가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몇 년씩 공부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그냥 제 걱정인 거야. 아, 내가 하숙 그만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지? 이런 생각해요. 그런 의무감도 있어요. 학생하고는 또 틀리게 공부한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사실 더

0: 좀 마음이 짠하거든요, 저도. 다 아들 같으니까.
1: The strong bonds formed in the boarding house are never forgotten. Even long after leaving the house, its former residents keep in touch to share their joys and sorrows. This boarding house is more than just a place to live. It's where someone spends their youth and finds new family.
0: 저 시집 왔을 때 있던 삼촌들인데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기들은 우리 아기들을 삼촌들이 거의 다 키웠어요. 뭐 학교도 데려가서 데리고 놀고 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참고서 같은 것도 삼촌들이 다 사주고 식구나 다름 없어요. 그러니까 앨범 속에 그냥 우리 가족 사진 안에 있네 여기 안에 새록새록 합니다.
1: Each photo in the album represents those family-like moments. Eating and laughing together and helping one another, this boarding house has become a small community. Being alone is the norm these days, but those who have lived in a boarding house know better than anyone how encouraging it is to be together.
0: 더불어 사는 게 더 사람 사는 게 더 쉬워요. 혼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서로 더 뭐랄까 힘이 되지 않을까? 마음을 좀 헤아려 준다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용기 좀 낼 수 있는 말.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맛있는 거 해주고 오늘도 화이팅 뭐 이런 거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제가 또 잘해요.
1: Efforts to restore life centered on relationships are not confined to any one region. July, when rice ripens in full swing. This serene village looks remarkably different from a city. Located in Baekseongni, Sunseongmyeon, Dangj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is quiet village looks no different from any other farming village. But a closer look reveals what makes it special. It used to be an ordinary rural community where residents cultivated rice. But over time, the villagers began to think of ways to live in a more sustainable way. Change began at the fingertips of local elderly women who came up with the idea of using the abundant local rice and plums to develop local specialties.
2: 습한데 잘 묻어요? 습하면 조금 중단해서 해요.
1: The first product they created was traditional Korean sweets called hangwa. This small experiment became a flagship product that drove this village enterprise and helped bring stability to the residents' lives. All ingredients used in the hangwa, from glutinous rice and rice syrup to sesame seeds, are grown locally.
2: 찹쌀은 저기 저희 젊은 친구들이 계약 재배를 해서 쓰고 있고요. 매실 같은 경우는 가가오에서 조금씩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요. 그리고 또 저희가 콩이 들어갔거든요. 콩도 주민분들이, 조합원분들이 재배한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villagers make sure to prioritize happiness in everyday life over economic indicators. Perhaps that's why the retired seniors voluntarily step in to help at the factory whenever things get busy.
3: 오지 마을에서 그래도 이렇게 여자들이 구식 먹어가지고서 활기를 치고 이게 저 아주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이제 또 먹어가매 그러니까 나오는 거요.
1: On holidays, the busiest times of the year, the villagers gather in small groups to lend a helping hand at the hangwa factory. This small rural factory is the center of the village's shared growth and a community gathering place for the elderly.
4: 이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신다는 거에 대한 마을 주민 어르신들의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이 마을 공동체가 어렵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시죠.
1: It all began in 2011 when 33 residents pooled their funds to set up the Hangwa factory. In the early days, they visited a Hangwa museum every week to learn how to make this authentic traditional treat. As a result, their Hangwa became popular by word of mouth.
5: 전통적으로 농사 먼저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쌀과 매실은 수확해서 팔기만 했지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 형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내가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내가 제품을 만들고 내가 그 기업에서 일을 해서 또 소득 창출하고 농산물을 그쪽에 팔므로 인해서 또 소득 창출이 되고 어떤 이런 선순환적인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1: 백성리 used to be home to more than 100,000 plum trees, but their fruit was largely unused. Drawing on their experience of making snacks for their grandchildren, the villagers created plum-flavored hangwa. The local plums finally found their true purpose. Starting with the sweet and sour plum hangwa, the farming cooperative gradually diversified its products. From pickles and chili pepper paste to syrups and extracts, all made with plums, this crop has become a valuable resource that sustains the village. The villagers personally distribute their products. By clearly dividing roles 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they run the cooperative through a well-organized structure. This social enterprise, where farmers and elderly villagers grow together, has become a local community model of coexistence and shared growth.
6: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가로 사들입니다. 법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농사 지은 것에 농산물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스스로 해주자 해서 농사를 지은 농사꾼도 손해보는 거 없이 제값 주고 농산물을 팔 수 있고 저희는 질 좋은 농산물을 받아서 소비자한테도 판매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가공도 할 수 있고 해서 농부도 가공업체도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1: There was a time when more than 20 elderly women worked at the factory, filling it with energy and life. Despite their advanced age, many were willing to work to earn a steady income. They thought of it as their workplace that they owned. Lee Sun-ja, who has retired from the factory, says it was the first job she ever had in her life. Having spent her entire life caring for her family, she truly enjoyed working at the factory.
7: 좋았죠. 아이고, 거기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막 한 달 내 애써가지고 이 월급 받는다는 게 기분 좋더라고요. 애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지금은 집에서만 일하고 이제 또 이제 명절 이런 때 이제 또 알바 이제 또 도와줘야죠.
1: People think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as someone standing in the twilight of their lives. But the residents of this village defy the stereotype that old people lack passion. For younger generations, worried about the isolation of the elderly, these villagers are living proof of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coexistence. In an increasingly fragmented society, the challenges we face are anything but light,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is all the more concerning. Yet in the quiet rhythms of daily life, the path to be taken in the uncertain future is already close, and its name is coexistence.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선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world-class musicians.
2: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뭐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1: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0: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연결중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1: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1: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0: In this place, the residents, actually, can feel the culture and the public music in this place. Or for the professional musicians, they can come here and create, and also record and perform, and even have a concert hall. So, it's a unique cultural space created by the culture.
1: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0: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1: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J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6: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1: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n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6: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1: Music Station 1939 makes the recording studio available not only to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to the public to rent. People can schedule a recording session at an affordable price to create lasting memories.
7: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차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1: When music meets a dedicated space, it inspires the creativity within us, presenting us with a joyful experience that will break the monotony in our daily lives.
6: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1: For visiting artists, the Music Station 1939 offers accommodations so that they can focus on creating art or music.
6: The 음악역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음악역은 과거에 가평 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길도 없고 또 기차도 남겨놓지 못해서 이것은 음악역 1939가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1: This is a Mugunghwa train that was brought back here 10 years after it last left the old Gapyeong station, which is now filled with mementos from the days when the old Gyeongchun line was in operation. The railroad tracks have also been restored to display the train that ran between Cheongnyang-ni Station and Namchuncheon. Though there is little to remind people of the station's history, this train on display is a nostalgic reminder of the old Gyeongchun line.
6: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는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1: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3: 지금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1: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8: 제가 여기 지금 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진이 여기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그리운 친구들 얼굴을 제가 보았거든요. 남자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들을 여기서 지금 제가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데 그때는 그 두들기호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서민적인 그런 풍경이었죠. 양쪽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서로 마주 보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떤 거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1: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9: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여기 가평 사는 분들이 그 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1: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0: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10: 제가 원래 가평에 그냥 친구랑 총캉스를 하러 왔는데 이번에 숙소 앞에 보니까 음악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11: 이 교육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How about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12: 음악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허다한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당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던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1: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13: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네,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1: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It is this transformation of a train station that has created a special space.
0: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No longer serving as a train station as it did in its former days, the Cultural Center has now embarked on a new chapter filled with music and the arts. Transitioning from moving passengers and goods to its current purpose of spreading culture and the arts, Music Station 1939 is fully committed to its mission.

일체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명 관음상입니다. 11명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Lion.
2: 안녕하세요. 오늘 오페이션
1: 와이어스입니다.
2: 와우. 이것은 바로 명동입니다.
1: 명동.
2: 와, 진짜 오랜만에 나옵니다.
1: 맞아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2: 외국인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와서 네. 10명 중에 9명이 네. 이제 K뷰티템을 파는 곳에 가서 구매를 네. 한다고 합니다.
1: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구매해야 될 것들이 있죠.
2: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Must have K-beauty item. 오.

0: 완현 씨 말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인데 네. 한국에서 꼭 뭘 사가야 되나?
1: 네, 우리나라에서
0: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이제 인터뷰는 뭐 이제 뭐 사실 쉽잖아요. 이지해.
0: 아닌데?
1: 좀 어렵긴 하더라. 사람마다 다 달라.
0: 맞아요. 자, 머스트 해브 K 뷰티템을 찾으러 Let's go.
2: Let's go.
0: 잘했죠?
2: 잘했죠?
1: 외국 분들이 뭘 사실까 혹시나
0: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살 것 같아요.
1: 스킨케어
0: 지금 K뷰티 중에 스킨케어가 굉장히 지금 핫해요. 너무 성분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크림, 토너 너무 편리하게 또 토너 패드도 있고 이런 쪽을 많이 사가지 않을까?
1: 아 근데 나 최근에도 막 쇼츠를 막 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그 파운데이션이 그 색감 색감이 한국 거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가 많아. 내추럴하고 부담 없다. 오
0: 준비를 많이 했네. 와이프.
1: 아, 그럼 나 이제 짬바가 있잖아.
0: 오, 면트가 이제 좀 전문성이 뛰고 있어.

0: 또 여기가 네. 굉장히 유명한 드럭스토어라고 합니다.
1: 오?
0: 여기 한번 가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본기지에 가서 이 KBT를 알아봐 보도록 하죠.
1: 좋아요. 여기 KBT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0: 그쵸,
1: 여기에도.
0: 그렇죠.
1: 야구장도 많나 보. 아,
0: 많죠. 드럭스토어잖아요.
1: 그렇지.
0: 자, 와이어 먼저 들어가시겠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구경해봐도 될까요?
1: 구경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0: 오.
1: 저 여기 다 이렇게 또 KBS 팀 있다.
0: 아, 있네. 이렇게.
1: 그쵸.
0: 있어.
1: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팩이나 이런 수분 관리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어. 이거 내가 먹는 건데.
1: 진짜?
0: 이거 내가 먹는 거야.
1: 어, K-이너뷰티. K-뷰티예요.
0: K-이너뷰티 맞잖아요. 네.
1: 어, 정말 맞습니다.
0: 네, 맞아요.
1: 요즘에 이 PDRN 성분이 진짜 그런가 봐요. 다시 PDRN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이 PDRN 성분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0: 야, 진짜 어, PDRN이 뭔데?
1: 퍼펙트 크림.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주인장님께서 KBT에서 진짜 잘할 수도 있어. 외국인이 어떤 걸 많이 사가는지.
0: 맞지.
1: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딱 해보자고. 네. 뒤에 계시고. 근데 제가 인터뷰 살짝. 네. 요청... 네. 어.
0: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약국에. 네. 많이 오셔가지고 혹시 많이 사가는 아이템이 혹시나 있을까요? 그 뷰티 쪽으로.
2: 어, 우선 여드름 관련 연고들.
0: 아, 여드름 관련 트러블 같은 거.
2: 네. 어, PDRN 성분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0: 네.
2: 그 PDRN 들어간 성분들 화장품류.
0: 네.
2: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0: 어. 아, 그럼 여드름 관리, 좀 트러블 관리 쪽에 많이 외국인 분들이 집중을 하는 거네요.
2: 네네.
0: 어.
1: KBT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2: 아무래도 그 온앤오프 같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이쁜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아.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유튜브나 외체를 통해서 보시고요.
0: 네.
2: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1: 아.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이렇게.
0: 네.
1: 또 많은 또 KBT 아이템을 알아봤는데.
0: 네.
1: 이제 정말로.
0: 네.
1: 지금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 그 알게 된
0: 아이템들. 머스트 해브 아이템.
1: 리뷰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Yeah, let's go.
1: Let's go.
3: 야.
1: 자, 오늘 서울 명동에서
3: 명경.
1: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쟁여야 할 머스트 해브 KBT 템을 추천받았습니다.
3: 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궁금한 또 세 가지 제품을 또 골라봤는데요.
1: 예?
3: 일단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뭘 할까요?
1: 먼저 추천받았던 것부터 해야죠.
3: 네,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1: 그렇습니다.
3: 이 제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3: 바로 콜라겐 랩핑 팩.
4: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받은 PDRN 마스크의 재고 이슈로 같은 라인의 콜라겐 랩핑 마스크로 리뷰를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설명해 보면은 막 물광 보습 잠금도 있고.
1: 오, 자물쇠야.
3: 뜯어대면 물광 충전.
1: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물광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3: 아, 완전 촉촉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이런 거
3: 뜯어볼라 했는데
1: 현혹되면 안 돼요.
3: 어, 왜요?
1: 직접 해봐야 됩니다.
3: 맞아요. 저희 냉정한 뷰티. 그렇죠. 그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물광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물광 기대하겠습니다.
3: 네, 진짜 저희 속지 않아요. 짜라라라.
1: 오, 자, 구성품은 일단 이렇게 실리콘 팩 브러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본품.
3: 네.
1: 자, 일단 이 사용 방법은
3: 네.
1: 굉장히 간단합니다.
3: 어, 왜죠?
1: 세안하시고 나서
3: 네.
1: 이 스킨케어 마무리 단계에서
3: 네.
1: 이제 이 브러쉬로 얇게 바르고 그냥 자면 돼요.
3: 아, 그냥 이거 브러쉬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고?
1: 그렇죠. 얇게 펴 바르면은
3: 어.
1: 마스크 팩이 굳습니다.
3: 굳어요?
1: 처음에 애취였다가 자는 사이 굳어요.
3: 그래서
1: 그걸 띄어내면은
3: 네.
1: 밤사이 콜라겐을 듬뿍 먹은 피부가 되죠. 어. 그러면 오. 광이 난다고 해요.
3: 아, 촉촉하게.
1: 그래서 물광 보습 잠금이라고 합니다.
3: 와우. 일단 궁금하니까 저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그렇죠. 해봐야죠, 사실.
3: 네. 누구 얼굴로 할까요? 저희 얼굴은 안 되겠죠, 지금 되게.
1: 그렇죠, 여기 있다 할까 봐요. 네, 원래 좋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3: 맞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해요.
1: 네. 자. 오!
3: 이 정도.
1: 일단 뭐 이렇습니다.
3: 네.
1: 투명한 액체인데.
3: 맞습니다.
1: 자, 이걸 펴발라 볼게요.
3: 네.

0: 저는 모르겠어요. 네, 예상한 거 안 이게 안 될 것 같지 마지막.
1: 리얼로 갑시다. 네.
0: 자, 이제 드라이로 이용해서 좀 빨리 말려고 했는데. 네.
1: 근데 화상 나겠어요.
0: 네. 그래서 네. 15분 정도 있으면 이제 딱 붙는다고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네. 효율적인 다른 리뷰로 해보자고요.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0: 제품을
1: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한때 열풍했던 K-POP 데몬 헌터 캐릭터가 있는 진우 그림이죠.
0: 콜라보 제품이에요.
1: 네, 콜라보 제품입니다. 이 이름은 아누아의 PDRN 세럼입니다.
0: 그쵸. 사실 아누아가 세럼 맛집,
1: 네.
0: 수분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맞죠.
0: 그중 또 오늘 추천받은 제품이 PDRN 히알루론산입니다. 네. 자, 이름이 갓세럼이래요.
1: 왜 갓세럼이에요?
0: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어? 자, 열어봐 주시겠어요?
1: 네. 오! 아, 이렇게!
0: 그렇죠.
1: 어머! 귀엽네!
0: 귀여워요. 완전 K-바이브입니다.
1: 네, K-바이브예요. 이거 보시면은 갓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뚜껑을 오해하실까 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0: 오! 네,
1: 따로 이제 모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렇게 빼서 할 수 있는데 용도가 키링입니다.
0: 아, 키링!
1: 키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실 가끔씩 바지에다가 키링을 달고 다닐 때
0: 있거든요. 그쵸.
1: 그러면 되게 이쁠 수도 있어요.
0: 오! 오! 오!
1: 제가 봤을 때
0: 가방에
1: 달도록 하세요. 예. 핸드폰이 아시겠죠? 예, 예. 바지는 아니면 안 달도록 해요.
0: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 끼면 되잖아. 잉! 반응이 너무 처참한데? 아, 좋습니다.
1: 네, 일단 패키지부터 일단은 좋아요. 뭐 네. 어떻게 뭐 이것도 당연히 샘플이지만
0: 샘플이 아니라 이제 리필 할 수 있는 거죠.
1: 오, 그 리필인데 안에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리필을
1: 여기 리필 하는 거야.
0: 아, 힘들어요. 내려놔주시고 본품만 하자고. 이 제품이 네. SNS에서 엄청 유행했다고 해요.
1: 진짜로?
0: 네. 네. 보통 이제 이 제품이 마를 타입이고.
1: 네, 보틀 타입.
0: 하나는 이제 인공 눈물 아시죠?
1: 네.
0: 인공 눈물처럼 하나하나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눈물 세럼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1: 아, 진짜로?
0: 네.
1: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0: 맞아요.
1: 또 한번 발라보아야죠. 제 손에
0: 바이오천에다가.
1: 제가 손이 또 이쁜 편이니까.
0: 네. 오! 흐르는 네. 완전히 좀 제형 자체가 네. 좀 가볍네요. 네. 제형이 좀 물 제형인 네. 것 같다면 좀 굉장히 가볍게 잘 발린다.
1: 네.
0: 이런 것 같고 한번 네. 해보세요. 어때요? 흡수가 좋나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돼요, 세럼은. 겉돌면 안 돼요.
1: 네, 톡톡톡톡 여유 있게 하는데 아니, 솔직히 바로
0: 이거 안 돼요, 흡수가 잘?
1: 아, 잘 된다. 괜찮다. 나쁘진 않아. 근데 끈적하긴 해.
0: 끈적하면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와.
0: 종이를 네. 위에 뿌리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1: 오, 아, 붙는지 안 붙는지?
0: 그렇죠, 객관적으로. 완전 객관적 리뷰.
1: 어.
0: 과학적 리뷰.
1: 어.
0: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수오 바람이 분다 수오 한번 들어봐. 과연 원, 투,
1: 쓰리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화장품 세럼 중에 다섯 개 정도면은 굉장히 네. 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종이를 얼굴에 뿌릴 일이 있어요?
1: 맞아요.
0: 없습니다.
1: 뭐 그럴 일 없잖아요. 뭐 이 정도 끈적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산뜻하고 위안은 뭐 별게 다 있대요.
0: 근데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네. 봤을 때도 일단 제형 자체가 물처럼 흐르고
1: 네.
0: 그렇다면 흡수가 빠르다는 거예요.
1: 네.
0: 끈적임도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습니다. 세럼
1: 네.
0: 중에서는.
1: 네.
0: 그렇지만 광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1: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0: 그렇죠.
1: 세 번째 제품.
0: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긴 안 말렸는데요. 이거 괜찮나요?
1: 다 하고 그때 드라이기로 해보죠.
0: 이거
1: 아니면은 나중에 집 가서 이거
0: 제가 영상 찍어서
1: 보내드릴게요. 네. 해서 주세요. 아셨죠? 네.
0: 자, 세 번째 제품.
1: 아, 이 제품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제품이죠.
0: 그렇죠. 아, 뭐야?
1: 네.
0: 자, 이 제품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쟁여가야 할 머스트 해브 K-뷰티 템 마지막 추천템입니다.
1: 네.
0: 닥터지의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1: 수딩 크림.
0: 이것도 뭐 콜라보야?
1: 뭐야? 이렇게 귀여워 얘.
0: 사실 이 크림도 굉장히 네. 좀 알잖아요 저희 이 닥터지 제품은.
1: 아, 맞죠. 닥터지는 네. 사실 저희의 군 생활을 책임져줬죠.
0: 그렇죠.
1: 예.
0: 오, 보세요. 푸딩 같아요. 띵. 수딩 완전. 제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제형이 손에 제형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1: 그 정도. 좀 많이 발라야 될 것 같아. 우리 계속 조금씩 발라가지고.
0: 됐어. 자, 이 정도 바르더라고.
1: 오케이.
0: 제형이 어때요?
1: 일단은 확실히 수분감만 느껴집니다.
0: 그렇죠. 확실히 수분크림 쓰죠?
1: 네.
0: 수분크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묽고
1: 맞아요.
0: 수분감이 많은 게 느껴지죠?
1: 네, 맞아요. 많은 게 느껴져요. 가벼워요.
0: 그렇죠. 확실히 겨울철에 쓰는 수분크림보다 가볍죠.
1: 가벼워서
0: 가볍죠.
1: 그런 끈적함이 없어요.
0: 끈적함은 이제 다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험해보면 되죠.
1: 그 실험이요?
0: 네. 저는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1: 아, 그 실험만큼 알았어요. 그 실험을 또 하는구나.
0: 아, 왜냐면 이걸 네. 해야 돼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 네. 괜히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잤어요. 뒤져보세요. 네. 뒤집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1: 네.
0: 하나, 둘, 셋. 하고 들어주세요.
1: 우와! 우와! 봐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끈적함이 없다고.
0: 근데 확실히 네. 수분을 더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네, 네. 제형이 가볍고 끈적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서도 수분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0: 네.
1: 와,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죠?
0: 그렇죠. 한번 바르면 또 네. 보습력이 네. 무려 100시간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1: 100시간!
0: 그렇죠.
1: 100!
0: 완전 저같이 수부지나 완전 지성인 분들에겐 딱인 그런 크림인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다가 이제 피부 진정 성분도 잔뜩 들어있어서 저 같은 민감성 이제 피부한테도 좋고 피부 열감이 진정해도 좋대요.
0: 맞아, 맞아.
1: 제가 진짜 열이 엄청 많고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이런 거 이걸 바르면은 바로 식겠죠.
0: 그렇죠.
1: 아, 그리고
0: 너무 많이 바르면 네. 동상 걸려요. 그러니까 피부 열감이 진정해 좋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1: 좋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좋다.
0: 그 정도로 좋다. 예,
1: 여러분들 여름을 책임져줄 예, 또 제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또 소개를 하면서 진짜 마지막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드디어
1: 콜라겐 랩핑팩.
0: 다 마른 것 같아요. 다 이제 굳혔습니다.
1: 아 진짜? 어우 그래도
0: 느낌이 있어요.
1: 오.
0: 두근두근 갑니다.
1: 예.
0: 갈게요.
1: 예.
0: 오, 말랐어.
1: 말랐어.
0: 살살 말아요.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오!
1: 오, 오!
0: 오!
1: 오!
0: 오!
1: 와, 됐다.
0: 아! 아니, 뭐 아픈 것 같은데, 괜히 진짜 아픈 것 같아요, 느낌이. 살 뜯어지는 것 같아. 아! 오! 오!
1: 와우!
0: 오!
1: 와우! 야!
0: 우와!
1: 우와! 오, 되네. 아, 이게 진짜 마스크 그 성능 맞는데.
0: 야, 신기하네.
1: 그러니까
0: 수당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와, 그러면 마스크팩 굳이 막 할 필요 없이 나 자기 전에 이것만 바르고 자도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자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이 다 흡수되는 거죠.
1: 와우.
0: 약간 좀 도마뱀의 그 탈피하는 그런 것도 네. 느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또 탈피를 하면 뭘 확인해야 돼요?
0: 그렇죠. 이제 수분감이 얼마나 들어갔냐, 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갔냐.
1: 네.
0: 촉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오.
1: 오! 아, 내가 차라리 느껴볼게. 오! 내가 진짜 보호됐어.
0: 뭔 소리야? 보호됐어요. 보호가 아니라
1: 뭔가
0: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느꼈을 때는 보송보송해졌어요. 굉장히.
1: 아,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보송보송을. 아, 네.
0: 근데 진짜 좀 보들보들해지고
1: 네.
0: 속수분이 채워진 느낌이에요.
1: 와.
0: 보들보들.
1: 콜라겐 잘 먹었네.
0: 그러니까 지금 얘 거의 한 22살이었어.
1: 22살?
0: 여기만. 자, 이제 추천 제품 3개를 모두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각자의 또 픽을 고를 시간이잖아요.
1: 아, 맞아요.
0: 외국 분들에게
1: 네.
0: 한국에서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네. 그걸 추천해 주는 거죠. 그 원픽.
1: 원픽. 오늘은 이전부터
0: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할게요. 갑니다.
1: 네.
0: 저는 정성을 좀 많이 썼죠, 리뷰에.
1: 네, 네, 네.
0: 많은 시간에 공을 들였던
1: 네.
0: 이 녀석.
1: 아, 이 녀석.
0: 친구입니다.
1: 이 녀석.
0: 끝나는데 재밌었어요.
1: 아~
0: 좀 과하게 발전을 좀 놀랐고 네. 저는 정말로 이 보들보들해짐을 느껴서
1: 네.
0: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쓰면은 진짜 보들보들해지겠구나.
1: 광채. 네.
0: 집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하면은
1: 네.
0: 좀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에 이 세럼 아누아 PDR의 히알루로산 이게 또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0: 네.
1: 어제도 아까 전에 제가 발라봤잖아요.
0: 네.
1: 가벼운 체형에 또 이제 좀 쓰기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물광, 노화 방지가 큽니다.
0: 진짜 안티에이징 신경 써야죠.
1: 네, 안티에이징. 또 이거 하나면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1픽을 또 골라봤으니까
1: 네.
0: 뷰티북을

0: 꾸며보도록 할 텐데.
1: 뷰티북.
0: 바로 꾸며보시죠. 뷰티북.
1: 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뷰티북. 뷰티북구 가보도록 하죠.
0: 좋습니다.
1: Let's go. 아. 이 뷰티북 꾸미기가 정말 인기가 있나?
0: 없지 않을까?
1: 우리로 인해 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치? 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꾸미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팬분들은 앨범 꾸미시잖아.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하실까?
0: 그렇지. 오, 오 멋있는데? 괜찮아.
1: 아니 왜 내 것까지.
0: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 어때요? 그래도 잘 못 썼네.
0: 이 끝감 생겨져요.
1: 잘 만들지 않았어.
0: 자 네. 저는 이제 콜라겐이 그 완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완전 콜라겐을 담았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제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잘 때 그 바르면은 밤새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고.
1: 베스트 프렌드.
0: 피부와 콜라겐.
1: 좋은데?
0: 와.
1: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콜라보한 거에 대해 엄청 언급을 많이 했고요. 사자가 혼문을 이제 지키며 광채가 열렸다.
0: 와.
1: 예. 그래서
0: 물광 중전!
1: 그래서 버스트 헤브 K뷰티 아이템으로서 추천을 드린다. 라고 꾸며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추천해준 제품들을 꼭 구매.

노래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던 선율이가 엄마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존재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음악과 노래의 힘을 알게 되면서 다른 여러 존재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반가워. 여기는 수많은 악기와 노래들이 태어난 악기나무 숲이야. 들려줄래? 숲의 소리를. 자, 우리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자.
1: 응?
0: 응? 응? 응? 아니, 왜 그래? 가자, 어서.
2: 사실 여긴 음악도 노래도 아직 없어.
3: 제주에서 이렇게 신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신의 본을 풀면 신이 신나락 마나락 하고 인간의 본을 풀면 백년 원수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면 신들이 인간과 함께 즐거워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즐거워하고 음악을 매개로 즐거워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주제와 이야기의 제목이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신나락 만나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0: 악기 연주자가 이야기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주자도 전면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야기 안에서 악기와 퍼펫이 하나로 만나서 한 음악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주자들과 악기 음악이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인형을 쓰는데요. 이 퍼펫을 쓰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미술적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점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1: 선율아, 어? 엄마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2: 어?
1: 자, 비밀? 응, 이리 와. 옛날에 이 세상을 만든 거인신이 너무너무 바빠서 모두를 돌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자신의 귀를 이 세상에 두고 갔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그게 바로 저기 우리 마을에 있는 거인신의 우물이야.
2: 거인신의 우물?
1: 우리 선율이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땐 그곳에 가서 네 마음을 크게 외쳐봐.
0: 아주 거대한 여신이 치맛자락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웃음과 울음을 통해서 이 섬과 자신들이 사는 땅을 만들었다고 믿는 행위, 이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첫 번째는 여겼고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는 누가 그런 존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엄마가 워킹맘인데 설문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본 거죠.
3: 이제 멈췄다.
1: 얼마나 울었지?
3: 오래오래, 아주 오래, 머리가 한 뼘이나 자랄 만큼.

0: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일을 하러 떠나게 되면서 선율이가 엄마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엄청 크게 오랫동안 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해줬던 비밀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제 내가 엄마를 직접 찾아 나서야겠다 하면서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 아이, 그렇지 않으면 저 더 크게 울어버려.
2: 네 소원은?
1: 네 소원은?
2: 시끄럽구나.

0: 오물? 턴유리가 오물이를 처음 봤을 때는 조그만 게 뭐 자기를 막 대장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하지만 나랑 비슷한 겁쟁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혼자라면 해내지 못할 만한 일들을 둘이 함께 함으로써 이겨내고 해내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응원하는 진짜 친구가 됩니다.
1: 자, 다들 준비됐지?

0: 일단 저희가 연습 전에 연출님을 먼저 뵙습니다. 그래서 연기 지도도 받고요. 어떤 캐릭터를 어떻게 조금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단원들이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자, 최고의 악기를 뽑아주신다면 거인신이 있는 천계로 가는 길을 열어드리죠!

0: 없어요. 모두 다 다르게 아름다운걸요? 왜 꼭 하나만이 최고가 되어야 하죠? 다들 들었죠? 대금이와 소금이가 힘을 합친 멋진 연주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주고받으며 길을 찾은 우리 같아요. 모두 함께 최고가 되어요.
1: 그래요? 주고받는다?
2: 그치? 주고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주고받는다!
3: 제가 아주 어릴 때 엄마랑 그 대학로 파랑새 극장에 갔던 생각이 자주 났어요. 그날 봤던 공연, 배우의 어떤 표정, 그 앞에서 먹었던 솜사탕, 뭐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장을 다녀간 아이들이 그날 하루가 참 즐거웠다, 그런 기억이라면 또 극장을 찾고 또 국악을 찾고 또 공연을 보러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When I came to Indonesia, I watched Korean drama.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혹시 올리쿱스 알렉서?
1: 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 승관 러브 아론 맞아요?
0: 맞아.
1: 아, 반가워. 아니 반가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0: 자, 그럼. 그럼 잘 가.
1: 네, 승관 러브 아르님도 잘 가요.

0: Between the forest of buildings and a high-rise landmark is the Seokchon Lake on Light.
1: 아유, 좋겠다.
0: When in need of relaxation, you couldn't ask for a better place than this for a short break without moving away too far. It's time to leave our hectic everyday life aside for a while and inhale the fresh spring air deep down.
2: 사람들에겐 각자 저마다의 표정이 있죠. 그 표정에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의 기억, 또 현재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마을에도 그런 표정을 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이 견뎌온 시간, 겹겹이 쌓인 기억, 또 현재의 모습을 품고 있는 마을의 표정. 오늘 찾은 송파는 어떤 표정을 품고 있을지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0: 렛츠 다이 딥 인투 디즈 타임 오브 송파, 에 디스트릭트 오브 글로리어스 컬처 앤 롱스탠딩 히스토리.

0: I first headed to where my eyes were drawn by the modern and stylistic skyscrapers, Jamshin. An area also famous for being home to the amusement park that led countless children to the world of fantasy. Here I plan on sharing a memory with a guest. Introducing my companion for the journey in Jamshin. Memories sometimes serve as fuel to live our daily lives. My companion in Jamshin, writer Yu Young-tae, says this old neighborhood of Jugong Complex 5 especially holds a special place in his heart, with layers of valuabl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1: 왠지 느낌이 나랑 나이가 동갑일 것 같은 느낌이
2: 저 81년생이요. 몇 년생이세요?
1: 저도 81년생.
2: 아, 반갑습니다.
1: 3월생입니다.
2: 전 2월생입니다.
1: 아, 한 달은?
2: 아니,
1: 저 따뜻하게 보시겠어요.
0: It's great to run into someone of a similar age. Maybe that's why this old apartment complex weirdly gave me a friendly vibe.
1: 근데 이런 장소, 이런 여기 이 아파트 예전에 이 단지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2: 예, 맞습니다.
1: 네. 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저 굴뚝이 하나 보이네요.
2: 예, 저게 중앙난방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지었던 굴뚝인데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놔두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1: 아... 예. 야, 저 굴뚝도 여기 아파트 단지 생길 때부터 정말 오래된 굴뚝 같아요.
2: 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런 굴뚝이 없습니다.
1: 야, 예. 그리고 저는 여기 딱 이제 걸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도심에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2: 예, 이게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1: 네.
2: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1: 네.
2: 사우디에서 처음으로 저희 나라 공사를 도와준 곳이 잠실 5단지라고 하시더라고요.
1: 아,
2: 그러면서 약간 선물로 여기 있는 나무들을 그 왕자가 심어줬다.
1: 네.
2: 그래서 저희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실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유년 시절을 담은 그런 소중한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물론이죠. 가시죠.
1: 네, 네네.
0: The tall standing trees indicate how long they've withstood the passage of time. Writer Yu built his own blocks of memory here, growing up and witnessing how time pass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redevelopment of complexes 1, 2, 3, and 4, Jamshin Jugong Complex 5 remains the only living trace of the apartment complex's history. Though far from fancy and modern, a place where so many valuable and untradeable memories were made. You are always greeted there, even when you have been gone for a while. It's a place that gives you comfort and joy just thinking about it.
1: Here, 보기 드문 것 같아요.
2: 네, 정말 드문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요즘은 층간소음

0: 아니라 측면소음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동세가 너무 멀어서 그냥 다 남이에요, 남. 그래서 되게 여기 살 때 장점들이었습니다. 이 넓은 잔디밭이. 근데 그때는 못 들어가겠어요. 관리인 아저씨들이 잔디 보호한다고. 근데 지금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야, 전 이렇게 단지 내 넓은 잔디 처음 봤습니다. 여기 뭐 축구해도 되고 야구해도 될 정도로.
0: 맞습니다. 네. 저희 앞에도 보면 잔디가 되게 넓고 틈새틈새 공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기엔 되게 좋습니다.
1: 여기서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0: 저는 일단 태어난 곳은 저희 잠실 2단지였고 네. 저 이제 15살 때 5단지로 왔고 거기서 계속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신혼집이 저 주공 5단지 오. 501동으로 이제 거기로 구했죠.
1: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녀까지 여기서 키우시고.
0: 네, 맞습니다.
1: 아빠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네. 그런 장소네요.
0: 저의 추억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의 추억이기도 하고 아. 저희 아버지도 처음 집을 사셨을 때 여기서 사셔가지고요. 그래서 네. 계속 대를 이어서 추억이 쌓이고 있습니다.
1: 네.
2: 주공 Complex 5 is where he spent his childhood under the wings of his father, raised his son after his marriage, and built a whole memory of his family.
1: 어떤 장소일까요?
0: 여기가 네. 보시면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수영장이었습니다.
1: 아, 잠깐만, 요 지금 이거 주차장인데요?
0: 예, 여기가 네. 이렇게 팔자 눈사람 모양처럼 생겨가지고요, 팔팔 수영장이라 불렸어요.
1: 아니. 여기 지금 누가 봐도 주차장인데 여기가 수영장이었다고요?
0: 그렇죠. 여기 한 20년 정도 전에는 네. 이 단지 처음이자 그때는 또 그런 아파트는 수영장이 없던 시기였잖아요.
1: 야.
0: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여기를.
2: The good old days are worth longing for even after some 20 years have passed. It must have been a place of happiness and nothing else to wish for the kids back then.
1: 그 당시에 이게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이 있다고 하면요. 정말 최고급.
0: 그렇죠.
1: 정말 좋은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0: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네. 예. 재건축하면 보기 어려운 풍경 네. 그런 거죠.
2: Why didn't we realize back then how relieving and grateful it is to still enjoy the sceneries we saw growing up? Maybe we become affectionate and emotional toward these longing views and memories because we know they will fade away before long.
1: 아, 여기 뭐 그늘진 데만 해도 뭐 선선하니 나무 그늘 때문에 시원합니다.
0: 네,
1: 아.
0: 예, 그렇죠.
1: 야, 그리고 보니까 놀이터가 있는데, 야, 정말 옛날 놀이터. 우리 어릴 적에. 야, 오, 여기 그네도 보이네, 그네. 야.
0: 요즘은 드물죠?
1: 그렇죠. 그네 요즘 찾기 어렵거든요. 어, 저희, 저 그네 정말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0: 네, 타보시죠.
1: 아이고, 예, 문제
0: 먼저 할까요? 그네는 저도 한 10년 만에 타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1: 야.
0: 어우, 이제 예, 버틸까 모르겠네요, 내가. 걱정되네.
1: 오, 야. 아니, 작가님이 버티겠는데, 나도 버티겠어. 와, 근데 어릴 때 타던 기분하고 다 되게 다른데요? 아.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은데요?
0: 집에 가기 싫다.
1: 야.
2: It feels like I've returned to that time when I was too busy playing outside as a kid.
1: 아, 여기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3: 그렇죠. 많이 없구나. 아이들.
0: 어디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 또 맞아, 어디는 맞아. 너무 없어서 문제.
3: 그러니까.
2: 아. Wow, it's quite fun to ride i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어우, 왜? 충분히 탔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단지를 보면은 예. 다 옷장밖에 안 보여. 여기 주공 5단지가 엄청 넓은가 봐요.
0: 여기가 가구 수가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웬만한 다른 단지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동창, 동기, 친구들이 다 있어요. 네, 그 단튼 동네 애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네. 다 뿔뿔이 흩어졌죠.
1: 아, 그렇게 이제 추억이 깃든 곳인데 아쉽게도 여기 그 1, 2단지는 벌써 다 재건축, 재개발이 됐고
0: 예.
1: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기 주공 5단지예요, 그렇죠?
0: 예, 맞습니다.
1: 어떠세요? 이제 다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주공 5단지. 여기도 이제 머지않아 개발이 될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가 재개발되면 같이 집값이 오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예. 또 어찌 보면은 여기 새로운 게 생기고 나면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저희 동네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파트 안에서는. 그래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내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은 더 이런 공간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 마음.
1: 그렇죠.
2: Walking around this old apartment complex with writer Yu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e greatness and power of an old place that can summon the nostalgia of those who lived in the same period. And it also made me want to record this moment that will never live again once it passes. One spring day in 2024, a drawing of Jamsil Jugong Complex 5 that was particularly dazzling with lushness. And just like that, there's another memory of today that will one day be very missed out of the blue. In an age where fast changes become a norm, here exists another thing that'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all these years. It's the Saemar Traditional Market that boasts a long history at the intersection between a huge apartment complex and multiplex housing. The passage of time has brought the old and new together to this place. While many changes were made to the market over time, it's still as friendly and comforting as it was. Maybe that's why the place is full of customers.
4: 우리 유 작가님한테는 정말 이 새마을 시장이 전통 시장에 좀 애착이 가는 시장일 것 같아요.
0: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다니던 골목이고 네. 저희 아이도 많이 다니던 골목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바깥쪽 골목을 많이 알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는 이 안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먹거리, 예를 들어 떡볶이, 만두 또는 돼지 부속고기, 족발, 튀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쪽 길을 좀 한번 타지인들이 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2: Why don't we take a look around?
4: 제가 마음이 울적하고 허기질 때 항상 찾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0: 네, 맞습니다.
4: 근데, 어? 족발구사. 우리 작가님이 자주 오셨다는 이 단골집 아닙니까?
0: 네, 저와 제 아이의 단골집입니다. 이야.
2: It's truly a pleasure to revisit a place I've been a regular customer of as a kid with my child. A pig trotter place that customers remain loyal to in multiple generations. What more do I have to say? Let's take a bite.
4: 나 일단 족발 그냥 본연의 맛 한 번. 와,
5: 이 집은 국내산.
4: 아, 족발이 너무 맛있어. 냄새만 맡아도 이거는 딱 봐도. 예. 근데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손님들 얼굴을 다 이렇게 기억 잘 하세요?
6: 아니 다른 분보다 이 손님은 항상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4: 어떻게 배려를?
6: 그러니까 단체 손님으로 자주 오시기도 하고 포장도 해가셨는데 이게 단체 손님 오시면 물건 음식도 날라주시고 저희는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에 남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손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4: 좀 그 아내분하고 네. 또 아들하고도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억하세요?
6: 네, 아드님 임신했을 때부터 오셔가지고 저희 딸이 그때 이제 항상 도와주고 있었는데 딸이 아드님을 너무 이뻐했어요. 그 먹고 있으면 안고 있기도 하고 네, 그 생각이 나서
0: 그 저희 아이가요. 네. 저 듣던 얘기인데 맛의 기억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4: 오, 그렇죠.
0: 저희 동네에서 족발을 먹고 싶어서 배달을 시켜주면은 먹다 보면 아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길래 얘가 도대체 뭘 기억하나 싶어가지고 야구 끝나고 가는 길에 포장을 한번 제가 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먹더니 이거 맛있다고 이거라고 그래서 아 진짜 이게 맛이 기억이랑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조건 잠실 오면 사가지고 하고 사가지고 하고.
4: 그러니까 이 맛에 대한 또 정서적인 기억도 오래 남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장님이 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또 장사를 하시니까 이렇게 단골도 오래 생기고 네. 앞으로 이 장사하시면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는 작은 바람이 있으실까요?
6: 네. 그 지금 안 그래도 그 전통 시장이 이게 현대화돼가면서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또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이게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하고 저희도 진짜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손님들이 오면 이래서 재래시장에 와야 되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 와보신 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봐 주시면서 구매해 보시면 많은 저기 마음의 위안도 받고.
7: 맞아요. 또 이게 항상 뭐 덤을 또 하나 더 네. 챙겨주고 서비스 항상 주시고.
4: 일단 저는 이 무말랭인가요?
6: 네, 무말랭. 김치도 다 저희가 직접 담아요.
2: 오. Looks like the place has earned a new regular.
4: 싸갖고 하나만 줘.
2: The owner and the regulars have comforted and supported each other to live through their hard moments in life. For a long time, they built a bond that still lives to this day. A favorite place to write or you may remain in his life as a place of comfort for years on end. I headed to Macheon-dong, a town on the outskirts of Songpa-do district.
1: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아, 반갑습니다,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마천동의 또 토박이, 마천동을 또 기록하고 사진도 네. 많이 찍으시고 네. 네, 마을 계획 단장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 김 일숙 even wrote a book out of love for the town about the stories of the neighborhood scenery. With her, I plan to record the stories that Macheon-dong has to say. A small town with a long history, with the impend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scenery of this place will soon be met with drastic and jaw-dropping changes. Let's record all this view and the vibe that follows. A quiet farmer's village until the 1960s. Since then, it has become a small town of plenty and friendly, where the locals from Cheonggyecheon have made it their second home for several decades now. Because every part of the village was built by the hands of the locals themselves, many corners of it still display the traces of the people's labor and hard work.
4: 이런 철제 문. 그렇죠. 보기 힘든데. 야, 되게 이쁘네요. 파란색으로 딱 칠해갖고.
8: 그렇죠.
4: 문 열면 바로 골목 나오는.
8: 그죠. 예, 예.
4: 그리고 예. 이런 차트 같은 경우도 철제로 하고 이런 문양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8: 요즘은 거의 이게
4: 없어졌죠. 예. 예. 예.
2: This alley is so narrow that you'll almost bump your shoulder with a pedestrian walking from the other side.
4: 그리고 이런 이게 창 이게 지붕 손수 직접 맞추셨나 봐. 만드셨나 봐.
2: While it always wasn't plentiful, these alleyways provided homes, put food on the table, and made so many memories for the people in this part of the town. And for that, they will be missed one day.
1: 아, 그러면은 단장님, 여기가 그 마천의 이제 3구역.
8: 네, 3구역.
1: 그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빨간색 벽돌에 옛날 집들이 많이 있어요.
8: 그죠.
1: 네.
8: 근데 보면은 재밌죠, 여기가. 빨간 벽돌이 있고
1: 네.
8: 시멘 블록이 아니 그러니까 그 석 시멘 블록이 있고 네. 이게 다 달라요 하는 네. 그 뭐 이게 석재도 있잖아요.
1: 네, 네, 네, 네.
8: 그러니까 여기 가옥 형태가 자꾸 이렇게 네. 변하는 데가 이게 보이는 거죠. 저쪽은 또 슬레이트로 또 돼 있는 그쪽도 있고 이제 그게 저렇게 단층 집에서 이렇게 2층 집 연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립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가옥 형태가 점점 더 바뀌는 걸로 이렇게 집합이 돼 있죠.
1: 네네.
8: 그쪽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처음에 청계천 이주민들 오시면서 집을 지었을 때는 시멘트 블록으로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 근처 쪽에 또 벽돌 공장이 있었다 이런 게.
1: 네.
8: 그래서 그다음부터 집을 지으면서 이제 벽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니까 시멘트.
2: Because everyone around here had such a deep, family-like connection to one another their whole lives, it's more heartbreaking for her to see the inevitable end to all.
1: 저는 시멘트 담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살아봤는데 이런 빨간색 벽돌에 이 담은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8: 그죠?
1: 네. 네.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빨간색 벽돌에 담은 좀 잘 사시는 분들.
8: 그냥 V자예요. 네.
2: From the relatively modernized houses over the change of time to the one-story homes with these same old roofs, they seem to show all the various facial expressions of the people who have been here all this time.

0: interesting while walking.
1: 여기서 변한 게 또 이 집이죠.
2: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최근 거에 요런 벽돌로 네. 바뀐 거예요, 그죠?
1: 저게 이제 요즘 현대적인 그 벽돌 색깔.
2: 그죠? 이런 벽돌은 너무 지금은 비싸게 된 거잖아요. 네,
1: 그렇죠, 비싸죠.
3: 저기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네,
2: 그러니까 이거 띄어다가 원래 집을 또 고풍경에 짓는 거 있잖아요. 요 태가로 태벽돌이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2: 앤티크하게 그런.
0: They all had different and unique faces instead of showing the same expression. It was quite enjoyable to look at each marking on the wall. As if going against the time, I ran into a view that is very rare to see in downtown Seoul nowadays.
2: 시멘.
1: 네, 시멘 옛날 집인데. 와, 아니.
2: 나무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1: 저 이런 나무 대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2: 저도
1: 서울 도심에서?
2: 응. 옛날에 뭐 시골집에 나무 대문
1: 그렇죠.
2: 있잖아요.
1: 보통은 이제 뭐 한옥
2: 네. 그죠. 사극에 보면은 네, 나무 대문 네. 여봐라 뭐 이리 와라 하면서
1: 그렇죠. 그렇죠.
2: 여기도 이게 진짜 옛날에 야. 있었던 것 같죠.
1: 세월의 흔적이 이 나무 대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네요.
2: 그죠.
1: 이야. 이제 제가 이렇게 만져보는데 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이 나무에서.
0: The feeling of greatness for staying as it is. It brought a bittersweetness to my heart because I knew the view could maybe fade away forever.
4: 우리 사장님, 여기 잠시 좀 쉬었다 갈까요?
5: 네.
0: And while recording all this, I wondered what Miss Kim was feeling about it.
2: 근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5: 네.
2: 근데 그게 나중에 나중에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That's how she learns the importance of recording each day. Another group of people worried and upset ahead of the redevelopment construction is the vendors and clerks running their businesses in this town for ages. A place that has been feeding the Macheon residents.
1: 어, 실례하겠습니다.
0: The interior speaks for how long this place has been.
6: 안녕하세요, 사장님.
7: 네, 아,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예, 예 아시죠? 아, 예, 좀 실례하겠습니다. 예.
1: 와, 아, 아, 여기 정말 오래된 아, 가천시 백반 식당 같은데. 아.
0: There were moments when this place could have been easily closed or changed, but the store and its owners have kept their place to stay with the neighbors of Macheon-dong.
9: 우리가 83년도에 개업을 할 때요.
1: 네.
9: 이제 중국집으로 해서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앞에 이제 특전사 뭐 사령부 707 저 위에 3년단 다 있을 때거든요. 여기가 다 부대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자리가 없어서 못 받을 정도였어요.
1: 네.
9: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여기 광주로 이사 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저기 조금 모여서 이제 이 오리집으로 이제 네. 바뀐 거죠.
1: 가전식 백반으로.
9: 네.
1: 그럼 여기 장사하신 지 거의 한
9: 40년 됐어요.
1: 야, 그러니까 40년의 어떤 그 기억이 이 식당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장사를 오래 하셨으면은 좀 기억에 남는 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9: 그렇죠. 이제 전 여기 돈 없는 사람들은요 네. 무조건 와서 여기 가서 먹어요. 먹고 이제 술도 막 먹고 그러고서 돈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여기 파출소나 뭐 이제 오래 살으니까 다 네, 알아요. 네. 그리고 또 말하기도 뭐 하고 그러면 이제 가라고 그냥 그러죠. 다음에 또 갖고 오라고. 네. 그리고 네. 보내요, 이제.
1: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전에는. 네.
9: 그러면 가면 이제.
1: 외상 하시는 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를 지키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9: 그 이유보다는 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보니까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애들 키워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1: 네.
9: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웃집하고 또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그냥 고향처럼 느끼고 그냥 여기 주위 사람들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1: 그러니까
9: 것 같아요.
1: 인심도 네. 좋고 정도 들고 하니까
9: 네.
1: 또 이렇게 단장님 같이 오래 예. 사신 분들 또 그 밖에 예. 토박이 분들도 항상 찾아주시고 하니까. 예.
9: 그래가지고 예. 이제 사랑방식으로 예. 많이 사람들이 와요. 우리
1: 그래서 집에. 여기는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듣기로는 여기 예. 단체 예약이나 예약진이 예. 아니고선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 마을 주민분들. 예.
9: 그 여기 마천 일동의 단체들은 많이 와요.
1: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 우리 남편분께서 사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기 이 식당이 예. 이 마천동에서 어떤 식당으로 어떤 의미로 동네 분들한테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그 어떤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3: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제 같이 어울려서 고향 같은 그 저 이제 말 그대로 사랑방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그래서 또 생각도 우리도 주변에 한번 더 한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 거지.
1: 네.
5: 오래돼 보입니다, 사실.
0: This valuable picture will one day become history.
1: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현장감 있게.
2: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사라지는 그 마을이죠. 네. 제일 먼저 사라지고
1: 그렇죠. 네.
9: 사지구.
2: 네, 사지구에서 그래서 이 이제 이쪽을 쭉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 북일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네.
1: 그러니까요. 그렇죠?
9: 네, 그래서 60년은 됐을 거예요. 네. 그 건물이.
2: 그러니까 기록의 의미로
1: 옆에 보니까 뭐 국수집도 있고 네. 세탁소도 있고. 네. 네. 네.
0: The married couple says they always wish to greet anyone who finds them whenever.
1: 정말 떠나지 마시고 이 동네를 저 오래오래 잘 지켜주십시오. 예.
7: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7: 네, 저희 이건 물러가겠습니다.
0: The owners have a big heart and love, just like the old days of the town itself. I wish they make more happy memories that have already filled their lives. 로드 we've always walked on and the scenery we've always seen the familiarity and timelessness sometimes makes us forget how valuable they are. A tour of Machondong today especially leaves a sense of sadness. And maybe the most yearning thing is the friendship and love shared amongst the neighbors. I will keep a page of memories made here in Machondong today deep down in my heart for a long time.
1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노래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자꾸 시선이 갔던 분이 계세요.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데 우리 요 앞에 계신 두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기도 하고 그쵸? 이거 뭔가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안녕하세요. 한국 정착 10년 된 평양에서 온 북향민 부부입니다.
0: 아, 네. 북향민 부부셨어요. 알고 보니 지금 이렇게 배 모양을 봤을 때 제가 세 번의 출산한 경험으로서 거의 임박한 수준인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1: 네, 일주일 뒤에 아마.
0: 일주일 뒤요?
1: 네. 결혼 올해로 6년 차인데 애가 잘 안 생겨서 거대하고 거대하다가 이제
0: 축복이네요.
1: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런 좋은 행사에 와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0: 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네.
1: 감사합니다.
0: 와, 일주일 뒤에 출산이면은 설레시겠어요. 성별도 이미 이제 나왔겠네요.
1: 네, 아들이요.
0: 아들. 사실, 네. 사실 저도 아들 둘에다가 마지막에 딸이었는데 세 명까지 날 생각. 없었고 둘째는 딸이겠건 했는데 둘째가 아들이었을 때 가족 계획을 멈추자 했는데 주변에서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딸 하나 있어야 돼. 아들하고는 달라. 오늘 딱 다 들어온 거죠.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들으시

0: 그렇지만
1: 저기서 아까 안 그래도 다리는 왜 다치신 거예요? 뭐 하다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2: 주말 조기 축구 나갔다가.
1: 조기 축구. 이거는 자전거 아니면 축구다 했는데 그래서 쉽게 대답을 못 하셨구나.
2: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엄청 덜 봐줘야 되는 시기인데 제가 지금 덜 봄을 받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래서 이 빚을 나 어떻게 갚지 싶어서 많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1: 네, 꼭 갚으셔야 돼요. 아니면 평생 좀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0: 북한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출산 준비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1: 북한에서는 그냥 애 나올 때 되면 병원 들어갔다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친정집에 가서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몸보신
0: 돌봐주고
1: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임신을 하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미니 씨 가장 힘든 게 어떤 부분이에요?
1: 한국에 와서는 크게 막 고향 음식이 생각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워낙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임신하니까 이제 엄마가 해주셨던 집밥이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뚝딱 이렇게 쉽게 애 낳고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겪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출산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0: 엄마 생각이
1: 고마움,
0: 많이 나죠.
1: 네, 정말 많이 났습니다.
0: 북에 그러면 나머지 가족분들은 아직 계신 거예요?
1: 네, 둘 다 혼자라서.
0: 아이고. 그럼 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참 전할 길이 없겠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1: 그렇죠.
0: 하루빨리 정말 통일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미니 씨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1: 냉면이.
0: 그러니까 냉면이 네, 그 우리 흔히 냉면. 평양냉면이라고 네, 네. 한국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어때요? 그 진짜 평양냉면 지금 코드스 하셨는데 달라요 정말?
2: 네, 맛은 완전히 좀 다르긴 한 것 같고요. 웃었던 건 입도 달 때 엉망진창 냉면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2: 처음에 그냥 평양냉면이라고 해서 저희가 먹던 맛이랑 비슷한 맛집이 하나 딱 있는데 그럼 거기 가서 먹을까 하니까 무조건 평양에서 먹던 그 냉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올까?
0: 큰일 나요.
2: 그 정도라고? 큰일 나.
0: 아 그러면 진짜 북쪽에 있는 냉면이 훨씬 더 맛있다는 뜻이죠?
2: 아 근데 이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고기가 더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먹었던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먹고 싶은 거죠.
0: 그런 뭔가 정서적인 그런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매장 좀 이따가 저한테 구해 주시면 제가 꼭 한번 참고해서 방문을 해보고 싶네요. 두 분은요 그러면 북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만나시면서
2: 그건 오신 아닙니다.
0: 걸까요? 네. 왜 이렇게 부정하면서 말씀하세요?
2: 근데 같은 네네. 동네에 살긴 했더라고요. 어디 살았냐 물어보니까 정말 200m 그 근처 아파트에 같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북에서는 몰랐고 아쉽게도
0: 모르는 사이. 그럼 더 운명처럼 느껴졌겠어요.
2: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조금씩 빨랐어요. 한 6개월씩 탈북도 6개월 정도 빨리 했고 외국을 거쳐서 왔는데 그 외국에 나갈 때도 제가 1년 빨리 나갔거든요. 장난삼아 나를 자꾸 따라다녔다 이런 식으로
0: 200m 멀리에서 우리 미니씨가 이렇게 먼저 혹시 모르는 거다 그거 그쵸.
2: 그러면 그래서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랑.
0: 자, 이 기회를 빌려서 두 분 서로에게 하고 싶으신 말들이 있다면 되게 어색하시겠지만 이거 눈빛 교환이라 저게 저희 옛날에는 예능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눈빛 교환하는 거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2: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한데 쓰러질 때까지 육아를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0: 여보 사랑해.
2: 사랑해.
0: 사랑해 이런 말 잘 안 하시나 봐요.
2: 네. 다른 분들이 있는 데서 좀
0: 저희 남편은 그렇게 사람 있을 때만 그렇게 카메라만 있으면 왜 그러던데 많이 다르네요. 자, 미니 씨는요?
1: 한국에 와서 혼자라서 굉장히 많이 외롭고 힘들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를 만나서 내가 굉장히 행복해지고 정말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기 예쁘게 잘 키우고 부모님 만나는 그날까지 알지 말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0: 네, 두 분 너무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예뻤죠? 귀엽죠? 6년차 되면은 사실 시들해질 만도 한데 아직까지 이렇게 풋풋하게 귀여운 부부의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저 신혼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딱 이 노래 발표했을 때가 제가 결혼 발표했을 때 그 같은 해에 나왔던 노래인데 귀여워라는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마음도 가볍게 평화롭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익숙한 이름이지만 왠지 모를 낯선 공간 DMZ. 그곳을 직접 걷고 마주하고 느끼는 일주일간의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푸른 동해를 따라 펼쳐진 해안선과 해금강, 금강산의 구선봉이 바라보이는 곳, 강원도 최북단 고성. 군사 분계선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DMZ 평화걷기 1차 수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 DMZ 평화걷기는 비무장지대 일원을 직접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통일부가 마련한 행사입니다.
2: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2022년 DMZ 평화걷기 원정을 시작합니다.
1: 참가자들은 민통선 이북과 DMZ 등 접경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며 평화와 역사, 생태 현장을 방문합니다. 참가자들이 걷는 길 중 상당 경로는 군사 지역이지만 남북이 함께 만나고 왕래했던 관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3: 남북 출입 사무소를 지나면서 그곳이 예전에는 하루에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였던 곳인데 지금은 발길이 끊어지고 그런 공간을 보면서 좀 더 빨리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뭔가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DMZ는 사람의 발길이 제한됐던 시간만큼 자연

0: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해왔습니다. 이 길 위에서 만난 풍경은 걷는 이들에게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1: 걸어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통일이 돼서 다른 나라도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DMZ 평화걷기 1차수 참가자들은 강원도 고성을 출발해 양구와 인제, 화천을 지나 마지막 여정지인 철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해방 이후 38선이 그어졌을 때는 북한 땅이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면서 다시 남한 땅이 되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이곳에는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걷기 참가자들은 전쟁의 흔적이 남은 공간에서 낯설지만 특별한 평화의 순간을 만났습니다.
2: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DMZ 평화 걷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단의 현실에서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2026 DMZ 평화 걷기. 다음 여정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3: 알롱사이드 클라이밋 체인지, 더 월드 이즈 나우 페이싱 언 언프레세덴티드 에너지 크라이시스. As global warming has evolved into an energy war, is carbon really the root of the problem? Find out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0: 왜 이렇게 더워요 요즘? 어? 아, 안 더우세요? 여기
1: 이거 뭐예요?
0: 이거 하나씩 가지고 좀 더위 좀 식히세요. 시원이가 준비하는 시원함입니다.
1: 우와,
2: 진짜 시원한데요?
0: 어때요?
2: 오, 진짜 시원한데요?
0: 네. 시원하죠?
1: 탄산 중립 상품이네.
0: 네.
3: 건조지도 안 쓰고.
0: 네.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안 틀 수 없죠. 근데 이게 환경에는 괜찮을까 가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터줏대감 김지영 교수님.
4: 네,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0: 그리고 우리의 버드아이죠. 인공위성으로 한반도를 샅샅이 들여다보는 무서운 분입니다. 임철희 교수님.
5: 네, 안녕하십니까. 임철희입니다.
0: 그리고 우리 지구에 그리고 한반도의 기후를 지키겠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를 연구하시는 곽지혜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런데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한반도 기후 연구하시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를 연구하시면 두 분 꽤 자주 만나실 것 같아요.
5: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련 학회를 가면 공학 하신 분, 사회과학 하신 분, 자연과학 하신 분, 인문학 하신 분 다 모여 있습니다.
0: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오늘에서야 이 훌륭한 분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6: 저도 오늘에서야 훌륭한 분을 처음 뵙는데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0: 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속 기후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기후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데 이 기후 변화와 위기 진짜 극복은 가능한 문제입니까?
6: 그게 우리 학의 나름일 것 같은데요.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어떻게 깨끗하게 쓸까? 가령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해서 활용하거나 저장하거나 네. 아니면 더 깨끗한 방법으로 쓰는 것? 이런 것들까지 연구한다.
0: 오늘 이 과학자 두 분을 모시고 너무나 든든한데요. 왜 요즘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요. 근데 탄소는 사실 우리 일상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왜 탄소를 줄여야 하지? 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6: 이 탄소를 때려쳐자라고 말하는 데는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몸만 해도 대부분 물이라고 하는데 물 중에 이제 산소가 뭐 한 60-70% 차지하는데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탄소 안 들어간 거 뭐 있나 따져보면 금속, 또 뭐 있을까요? 물, 그리고 유리 뭐 이런 거 빼고는 뭐 옷, 플라스틱, 나무, 종이 뭐 어떠한 동물, 식물 다 탄소를 포함하죠. 그런데 이제 이 탄소가 자꾸 나쁜 놈이 된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물건을 태울 때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걔가 이제 태양빛이 지구로 오면 그게 열을 받아서 다시 지구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물질들은 그 열을 붙잡고 안 놔주게 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고 탄소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고 뭐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서 왜 불소 들어간 거 많이 쓰잖아요. 무슨 육불화황 이런 거 쓴다고 하고 또 조금 전에 덥다고 에어컨 얘기했는데 에어컨에 들어간 냉매 여기에도 불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도 결국은 온실가스의 주범인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그냥 줄여서 탄소라고 얘기하고 탄소를 중립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로 환산을 해줘요. 메탄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뭐 몇십 배. 그거를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라는 환산 개수로 해주다 보니까 탄소라는 말로 표현을 하되 걔 혼자만이 그런 건 아니다.
7: 메탄 관련해서 소고기 많이 먹으면
0: 저도 들었어요. 이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주범이 뭐 소의 방귀다 뭐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5: 사실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이산화탄소고 나머지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인간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고 있는 것들 모아서 7개를 선정했습니다.
0: 그 7대 온실가스가 뭔가요?
5: 이산화탄소 가장 대표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산불화질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이렇게 7가지를 저희는 IPCC에서 7대 온실가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소는 사실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줄이자도 아니고 왜 중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6: 그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가 어디에나 있잖아요. 네.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탄소가 있고 네. 그러면 걔는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하는데 왜 넷 제로일까 하면 옷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런 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CO2가 이제 있으니까 네. 걔는 호집해서 잡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을 만든다든지 가령 부탄 같은 나라는 탄소 중립 국가라고 하잖아요. 나무 많고 뭔가 공업 활동이 적고 그런 나라들은 제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배출된 것과 흡수한 것들이 합쳐서 넷으로 제로가 되게 하자.
0: 플러스 마이너스 네. 해서 합한 게 0이 되게 네, 하자. 맞습니다. 그게 중립이란 뜻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5: 실제로 그거를 우리나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랑 대입을 해보면 쉽게 네. 알 수 있습니다. 총 배출량이 2024년 기준으로 한 6억 9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캡처하는 이 기술들이 아직 보급이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다행스럽게 이 자연 생태계에서 흡수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흡수하는 양을 산정했을 때 한 6억 4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0: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5: 우리가 배출하는 것에 한 10%도 되지 않는 거죠.
0: 그러면 괜찮은 수준 아닌가요?
5: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는데 이 흡수하는 양도 자연에서 흡수하는 양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나무가 많잖아요.
0: 네.
5: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흡수해 주겠지.
0: 네.
5: 하지만 우리나라 산림은 현재 흡수를 하다가 이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0: 왜죠?
5: 나무도 다 나이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산림의 한 가지 문제점을 삼자면 노령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복원이 됐는데 그때 심겨진 나무가 2020년대가 되니까 다 40살, 50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노령님으로 접어듭니다.
0: 나라도 고령화되고 나무도 고령화되고 이거 고령화가 정말 큰 문제인데요?
5: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한 5천만 톤 정도를 흡수해 주는데
0: 네.
5: 지금 수준을 쭉 가다 보면 한 1,500만 톤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0: 이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 기후는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5: 아마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여름이 왜 이렇게 더워졌지?
0: 맞아.
5: 폭염 밀수가 이렇게 많았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열대야의 수가 이렇게 많았나?
0: 맞아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5: 맞습니다. 1970년대 4일 정도였던 열대야의 수가 2020년대는 12일, 13일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 3배나 되네요.
5: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보다 21세기 후반이 되면
0: 네.
5: 여기서 3배 정도 증가한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지금보다도 3배가 늘어난다는 건 여름의 대부분의 기간을 열대야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전체 평균 기온도 현재 추세로 최대한 평균 기온으로 7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0: 7도요?
5: 네.
0: 언제까지 7도?

0: 아, 아마 그때까지 살아계실 거예요. 아, 2100년 그래요? 정도.
1: 아, 그러면 이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정말 0.5도 차이라도 멸종 위기종의 숫자가 두 배씩 달라져요.
0: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 현재의 기후변화가 인위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시작했는데요.
3: 그런데 이 기후와 에너지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룹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로스테어는 박민주, 이다영, 이우경, 박주영 이렇게 총 4명의 기획자로 이루어진 아트 콜렉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활동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회실 지하인 대공분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융합예술 공연과 관련해서 파티를 계속 열고 있는 크루입니다.

0: 제가 처음에 디제잉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뭐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에 있었는데 저의 디제잉을 알려주신 분이 당신의 학교에는 대공분실이라는 공간이 있지 않냐 거기서 뭘 해봐라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여러 이런저런 공연들 팔로우업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몇 년 전까지 클럽 DGBS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되게 넓고 뭔가 일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썩히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로스트 에어 하기 직전에 돌고직 보이드라는 작은 파티를 이제 거의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무작정 한번 열어봤었고요. 그 이후에 로스트 에어 결성이 된 이후로는 그러면 이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해서 가장 처음 활동 중에 하나였던 뭐 로스트 에어 마니페스티브 그 퍼포먼스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1: 제가 사실 대공분실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학교 건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한예종이 진학하기 전부터 미술원 건물이 안기부 이문동 청사였다는 사실을 뭔가 약간 되게 도시전설처럼 알고 있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좀 실제로 이문동 청사에서 실질적인 고문이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는 공간에 갑자기 예술학교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대공분실이라는 그런 이름이 남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가장 큰 관심사로 초기 관심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다영이 얘기했던 대공분실을 점유하는 퍼포먼스 로스트 에어 매니페스티브는 로스트 에어의 파티를 위한 공간으로 대공분실을 변모시키는 것이 아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한예종 건물 상황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학교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로스트 에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인 하나의 이제 공간을 떠돌아 다니는 것과 학교 건물의 역사 위에 뭔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과 개를 같이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2: 첫 활동으로 로스테어 매니페스티브라는 퍼포먼스가 나왔었는데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여기서 조금 중요한데요. 저희가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공간에 점유하자라는 오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공분실을 빌려가는 과정에서 처음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로스테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자금을 받으면서 동아리처럼 활동을 지속하고 싶었어요. 그 지하 공간이 대공분실을 기점으로 우리도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대공분실이 공동이 같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한테 온전히 그 공간에 대한 약간 권한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저희가 파티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빌리게 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나 아니면 부정확한 그런 좀 의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교란하면서 이제 공간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학생회 쪽에 로스테어라는 단체 팀 단체 메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의 메일을 사용하면서 다른 구실로 이제 몇 번씩 좀 연속적으로 빌려가면서 계속 그 공간을 바꿔가고 근데 바꾼다고 한들 대공분실 아는 학생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든 저희의 공간처럼 약간 일시적 점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조금씩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대공분실을 점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쩌면은 주인이 없는 혹은 버려진 공간들이 서울 도시에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방치된 공간들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첫 번째 시도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로스트 에어의 팀의 정체성이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외에는 이전부터 계속 미술이랑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하는 페스티벌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설치 미술이랑 음악을 함께 이제 선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조금 융합 예술적인 장을 만드는 현장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서도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좀 문화들이나 좀 선입견들이 함께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첫 발걸음으로서는 사실상 클럽 창업이나 공연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조금 약간 달리하고 뭐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뭐 좀 이번 로스테어 활동으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1: 사실 파티라는 게 단순히 클럽 공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같은 참여자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나와 함께 즐기고 있다라는 동질감을 주는 공간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크게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좀 쉽게 고립될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타인들과 이 사람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 혹은 나와 함께 즐기고 있어 그 동질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럽 공간이 파티라는 거는 사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매개고 동질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언제나 존재해야 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파티가 멈추면 그 공간도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파티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파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감각적인 소통이 저는 되게 이상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약간 옆에 있어도 이 음악 좋아하세요? 라고 말을 걸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바로 역동적인 어떤 춤으로 이어지는 게 되게 감각을 어떤 여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트웨어 활동을 하기 전부터 계속 파티를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어떤 파티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조건으로 따지자면 그냥 어떤 음악이 나오고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선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듣는 관객이 있는 게 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음악이 나오면 그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고 그거에 공감을 해주는 관객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라는 거는 좀 그런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도 음악과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형성한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최소한의 필수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영이나 민주가 말한 거랑 같은 것 같은데 로스테어가 뭔가 고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요소가 있다면 사운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티라는 단어는 되게 현장성이라는 단어로 집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파티를 기록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완벽하게 그 파티를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루밖에 없는 그 하루 중에서도 그 날의 저녁부터 밤, 새벽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날만의 분위기. 아무래도 파티라는 것은 한 번뿐인 현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럼에도 파티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사실상은 우리가 계속 파티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을 끊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왜 계속 파티를 해야만 하는가. 그 파티가 오롯이 하나뿐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제가 독일 베를린에서 네이브 파티씬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거기서 좀 읽었던 논문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인용을 하자면 사실 파티의 구성 요소는 공간, 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제 다른 이제 팀원들이 얘기했던 관객들도 다 씬에 들어가는 거죠. 로스테어가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더 비중을 두고 있냐 했을 때는 사실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 개 자체가 너무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빠지거나 뭐 하나라도 밸런스가 맞지 않아 버리면 파티의 또한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거든요.
3: 이제 움직임을 좀 시각적으로 담는 유형의 미디어 아트들이 그 파티에서의 움직임을 인풋 데이터로 활용하기 좋은 형태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바이너리 쿼런틴의 시기에는 그 키넥트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좀 활용하고 파티의 분위기와 어떤 매치가 되고 또 그거를 실시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파티에 존재하는 현장성을 극대화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이너리 쿼런틴 이후로 이미 파티 자체가 너무 강한 현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시간 어떤 공간 스캔 그리고 그것의 변형이라는 층위가 파티의 현장성에 가려지지 않나 오히려 그 각각의 의도가 뭔지 조금 흐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스캔이라는 그런 기능보다는 그 기록한 후에 변형하는 거를 좀 활용해보자. 그래서 파티의 현장성은 현장성대로 두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의 그 움직임의 변형이라는 지점은 다른 데로 빼보자라는 그런 방법을 조금 탐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공간을 채우는 움직임이 완벽하게 재현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정수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2: 기존에 이제 바이너리 쿼런티 때 사용했었던 키넥트라는 기기랑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두 개 다 적외선 센서예요. 그 움직임이나 혹은 공간 감지 센서들 안에서 저희가 라이다로 채택을 하게 된 거는 기존에 키넥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다른 기기를 채택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선택하게 된 계기가 다르거든요.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개인의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각 건물들마다 세워져 있었잖아요. 하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이제 격리되는 부스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레이브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그 당시에는 던졌었고 그때 떠올렸었던 게 이제 각 개인의 부스였어요. 이제 공중 화장실처럼 1인이 최소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 부스 내에서 이제 마치 그 위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부스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이제 키넥트 센서로 이제 감지를 하게 됐었던 거고 실생활에서 어떤 센서나 어떤 기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시대상을 많이 반영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기를 채택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라이다 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데에서도 이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라이다 기기들이 조금 더 가까이 접목되기도 했었고 동시에 저는 이제 멀티미디어과 쪽에서 양아치 선생님으로부터 라이다 기술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 역시 그런 기상과학 쪽에서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던 와중에 라이다 기기를 이번에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처음에 했었고 사실상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맺힌 상 이미지가 애초에 시각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정보값에서 더 많은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록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기록으로 움직임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이다 센서 그리고 이제 적외선 센서를

0: 활용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희가 최근에 연계 강연을 했었는데 거기서 강연자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은 이제 제일 두려운 게 그 현재의 타임라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항상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 현재의 타임라인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게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겠지만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 모르게 된다면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일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 순간이 온다면 그게 되게 두려울 것 같거든요. 현 상황에 잘 붙어서 함께 가는 것, 놓치지 않고 가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2: 다음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촉이란 단어를 들으면 직관적으로 생존이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촉은 약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발달시킨 인간의 사회적인 제5의 감각과 괴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개인적인 거는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유색인종이자 여성으로서 좀 생존하기 위해서 가끔씩 되게 촉을 세워야 되는 소위 뭐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 때문에 생존이란 단어가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로스트헤어적인 측면에서 사실 촉이나 생존을 좀 생각했을 때 뭐 촉을 세워서 어떠한 사회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계속 이제 생존을 해나가야 된다는 문장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는 생존이란 단어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저는 이제 팀 내에서의 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로스트웨어의 팀 내에서의 촉은 이제 서로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랑 방식들이 다 지금 좀 각자 다른 상황이고 한데 서로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내용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돌려보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이제 팀 내에서의 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소통이란 단어로 좀 일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팀 내에서의 가장 중요한 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3: 촉을 날카롭게 갈고 닦는 이유는 사실상 아주 작은 틈을 겨냥하기 위해서잖아요. 파티 플래너도 아닌 뭐 그렇다고 음악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술계에 완전히 발을 뻗은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지점이 저희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헤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약간 대기 속에 부유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연상시키고 그것이 저희의 팀의 정체성인 것만큼 계속 뭔가 애매한 지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버려진 공간들을 또 찾아 나서고 그곳 안에서 새로운 그런 파티를 열어보고 활동하는 것들 그 시도들을 통해서 로스트헤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틈을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0: Amongst these numerous houses is the house of the owner who practices good manners toward her house.
1: 지금의 삶과 다른 구조의 삶이죠. 이 삶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집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0: This is a story of someone accompanying the house like a close friend for every moment in life. We came to Seocheon in Seoul in search of a house. In this village, once occupied by Chusa Kim Jung-hee, Gyeomjae Jeong-seon and poets Yoon Dong-ju and Lee Sang lives our house owner. I'm curious about the person who keeps her manners toward the house.
2: 아, 이 집 맞네요. 근데 밖에서 봐서는 이렇게 아직 어떤 집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아, 야, 2층 방이 좀 독특해요.
0: Economize on words to make each word meaningful. My, isn't that a wonderful saying?
2: 선생님. 선생님 혹시 계세요? 마침 계셨네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She has a lovely smiling face. She must have written the card for greeting spring.
2: 제가 오늘 선생님 댁을 이제 탐구하러 왔거든요.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다른 거보다 이 입춘방을 보고 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3: 처음에는 저도 입춘댁일, 권양다경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고 이 주변의 집들에도 그렇게 많이 붙여있는데요. 익숙한 그런 단어 말고 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아 근데 입춘방은 좀 이 동네 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3: 이렇게 입춘방을 붙여놓고 있다가 어느 한 해에 안 붙였던 적이 있어요. 환경미화원 분이 오셔서 여기 정리를 해주시고 하시는데 항상 여기에 있던 글귀를 보고 가시는데 그 글귀를 볼 때마다 굉장히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다. 위안을 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입춘방을 꼭 붙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또 다시 붙이기 시작했어요.
0: Shall we enter the house now?
2: 와, 야, 와. 서울 한복판에 정말 이런 집이 있군요.
0: Once the creaky front gate is opened and entered, the interior of the house causes exclamations of surprise. A magnificent bamboo forest with a subtle blend of light and shadows. This is a house that hints at the hand which takes care of the old hanok in a frugal way.
2: 와, 선생님, 이 집이 밖에서 봤을 때랑은 또 완전히 다른 집이네요. 아니, 제가 보통은 이제 고친, 리모델링을 한 한옥들을 대부분 이제 이렇게 탐구를 하러 왔거든요.

0: 없애고 나니까 네. 뒤에 아주 작은 대나무 몇,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나무들은 네. 이전에 있던 것들은 매해 다 잘라내고요. 네. 올해 난 새로 난 대나무만 지금 키워서 자라 있는 거고요.
1: The bamboo tree of this house can catch the eye as well as any centuries-old tree in the village.
2: I always hoped that my love would be shared with somebody who cared for me. Well, you've always been the one.
1: Actually, bamboo, which is incredibly vital, is an appropriate plant for a narrow yard. But Misodea trimmed bamboo branches somebody planted and turned them into a beautiful view.
3: You have always been my first. 아니 근데 제가 오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턱하니 집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서해 턱 공서체로 쓰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0: 프랑스에서 한국 돌아오면서 내가 이야기 하고 싶고 꼭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집으로 다 모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1: It has already been 8 years since she did that.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재라고 합니다. 이서재는 집의 이름이에요. 제 삶과 집이 서로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 작품과 제 집의 이름인 이서재가 서로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집의 이름을 제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Ms. 이서재 worked in France as a media installation artist. After returning home after 13 years, she has been working in art activities and cultural plans based on Korean things. Do I hold
3: your mind in my oasis?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멋지고 사랑스러운 집에 의외의 게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저기 혹시 북어가 이렇게 걸리려고 하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으신 건가요?
0: 우리 건축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옥집을 지을 때 수직을 보는 것이 달인복이라 해서 돌멩이를 이렇게 실로 떨어뜨려서 수직을 잡았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도 자꾸 기울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울어지는지가 보고 싶어서 집이 옆으로 기울어지기도 했지만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해서 턱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달인복이가 되었어요.
3: 아니 그런데 야 저렇게 많이 기울었단 말입니까 지금?
1: It turns out that the door frame is crooked. But what can you do? You can only watch it calmly. 와,
3: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 정말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저 오늘 되게 좀 일찍 와달라고 이렇게 좀 아침 일찍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나요?
0: 지금 이 들어오는 이 빛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침에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빛은 정말 저 작은 하늘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하루 종일 각도와 방향을 달리해서 방 안으로부터 해서 멀리 주거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 차방에서 나누는 이 시간이 전 너무 좋아서 항상 저 혼자 이 빛을 보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꼭 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1: Accompanying someone for certain times signifies the sharing of minds. And such moments occur a lot in this house.
3: 근데 여기를 이제 다 차실로 쓰시는 건가요?
0: 네, 차실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한옥이라는 그런 공간이 방의 그 구조가 이걸로 또 쓸 수 있고 저걸로도 쓸 수 있는 그 네. 목적성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 또 건축물의 특징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여긴 차실로도 쓰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겨울에는 우풍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 전 이 방에서 또 자기도 해요.

0: The house is not just a simple building for Ms. Lee Seo-jae. Sunshine, moonlight, and the wind. All of those must be included to be a true house.
1: 이 자리는 그 무엇보다 이렇게 햇빛이 방 가득 들어오는 게 저는 참 너무 좋은데 또 바람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나 바람이나 이런 모든 요소들, 빛이나 이런 것들이 늘 널려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인 것 같고 그것들을 하나의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런 대상들이 함께 누리고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0: We normally use the term scenery. The letters for scenery mean wind and light. When in this house, you can really feel that meaning. It's time to enter the middle room. This is a wonderful room with well-preserved rafters and girders.
2: 책상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작업실 겸 이제 서재로 쓰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가 그럼 대청마루였던 곳인가요?
1: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2: 야 정말 되게 작긴 작았었네요.
1: 네.
2: 이 정도 공간이었구나. 근데 이제 그 대들보 뒤를 보니까 고화가 하나 있네요.
1: 네.
2: 예, 이거 어떻게 인사동에서 구입하신 건가요?
1: 아니고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2: 자세히 보니까 천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이게 좀 오래돼 보였던 거군요.
1: 네. 이 그림은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원래 현대미술을 제가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것에 기댄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게 된 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이서재 변산도라고 해서 이서재 저희 집을 둘러싼 산의 그림이에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희 집 지금 개나무와 저희 집이 아주 큰 집처럼 보이지만 저희 집을 둘러싼 이 산의 그림이어서
0: Several mountains surrounding Ms. Lee Seo-jae's house, including Inwangsan Mountain, are featured in the painting. Ms. Lee Seo-jae often holds house exhibitions in this house. She also held them around Suseongdong Valley, since it's nearby. She also made the hand-shaped standing for house.
1: 집전은 집을 전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집에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기보다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일들이었어요.
2: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니 보면 저 한옥도 고친 집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도 보면 다 에어컨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서 안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에어컨은 하나도 없는데요?
1: 아 네.
2: 그리고 우풍은 엄청 세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저 창호 보니까 뭐 나무 창호에다가 유리창 한 장짜리 겨울 못 견디실 것 같은데 가끔 와서 작업하고 그런 공간 아니에요?
1: 아닙니다. 여기서 잘 견디고 있고요. 겨울은 겨울답게 지냈을 때 또 그 다음에 오는 여름을 잘 맞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이렇게 자꾸 모기가 다니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기가 들어오는 거가 제가 사실은 이제 문을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도 저희 집도 방충망이 없잖아요.
2: 다 믿겠는데요.
3: 네.
2: 전 진짜 방충망 없는 거는 그건 진짜 사실은 못 믿겠거든요.
3: 네네.
2: 아 심지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마당으로 가는 창도 그렇지만 저 바깥으로 보이는 그냥 창에도 방충망이 없어서 오늘만 다 열어놓고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4: 사실 저쪽은 방충망이 있긴 하지만 저기만 사실은 있고 여기 이런 데는 없고요. 제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창문과 이런 문들을 다 열어놓고 지내고요. 이런 에어컨이 없었을 때 그렇게 맞바람을 치게 해서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 그리고 더운 옷을 합성섬유라든지 그런 옷 입지 않고 삼베 옷이라든지 시원한 옷을 입고 지내는 방법, 그런 것들로 여름을 나는 것,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집이 가르쳐주는, 선조들이 이 집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지혜 같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5: 미스 이서제 will show us some work she has done. It is the book of 이서제's geography. It is drawn and written work based on the research she did by traveling the nation. So far, it features Ulleung-do Island, Andong, Jeju-do Island, and Yeongwol.

0: this room gives off a different mood. It has a piano, a komungo, and a splendid window.
1: 선생님, 여기가 여기 이부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불 펼고 주무시는 침실인가 봐요.
2: 꼭 우리가 침실로서의 용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잠을 잡니다.
1: 선생님이 자연을 사랑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기 대나무가
2: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와서 손수 다 벽지를 바르고 소소한 공사들을 혼자서 했어요. 침낭을 두고. 네?
0: The more old wallpaper was torn away, the more rain leak marks were revealed. And soil dropped from the ceiling and the walls.
2: 벽지를 떼내고 하면서 천정이 무너져 내려서 그거를 다시 올려받고 그리고 단열재 놓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자꾸 한쪽에 기울기 시작하면서 모래가 많이 떨어져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천적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기 밖에 있는 대나무를 뽑아다가 제가
1: 이건 종교적인 맞다니까요. 이게 지금 받침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약간 안심은 좀 되긴 되시나 보네요.
2: 아니 그럼요. 이게 문어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를 막아주고 있으니까요. 정말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1: 그래요?
2: 너무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서 받쳐놨는데.
1: 그래 대나무 하나 갖고 될까요?
2: 근데 일단 안 내려오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0: 네, 네. It's Ms. Lee Seo-jae's conviction and specialty to fix whatever for use. Ms. Lee Seo-jae makes her own tableware, and when it breaks or chips, she fixed it herself. The task of breathing new life into tableware becomes a moment of philosophy and self-reflection.
2: 그릇을 수선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의 집 짓는 방법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부터 뭔가 붙일 때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것들로 쌀풀이나 밀가루풀을 만들어서 붙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수성인 거예요. 물이 닿으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옷과 함께 섞어서 접착하는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3: 이 그릇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온전히 하얀 그릇이었는데 이렇게 깨진 부분을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무늬가 생겼고 이런 무늬 덕분에 정말 또 다른 하나의 문양이 들어간 새 그릇이 되는 집이 낡았다고 해서 허물고 그것을 새로 쉽게 새로 만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작은 삶에서부터 이렇게 고쳐 쓰는 것, 아껴 쓰는 것, 이런 태도들이 배어나는 것, 이거 참 저는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날 정말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0: All the tasks and life of Ms. Lee Seo-jae are connected through her self-made term, Root Sense of Beauty. Once every week, komungo sounds are heard from inside the house. She is the komungo teacher and a great fan of this house.
4: 이 서재는 단순히 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곳에 품고 있고 그것을 단순히 여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소중한 집이죠.
2: 집이라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자기의 일상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 위에 쌓여진 것이 전 지금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0: Ms. Lee Seo-jae calls her house the universe. And it turns out that Wuju, meaning the universe, uses the Chinese characters for House Wu and House Ju. We hope that Ms. Lee Seo-jae's universe will become even wider and more plentiful.

거기 뭉클어져 죽이 되기 직전인 갈색의 원래는 복숭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이 세 덩어리 보인다. 집에 와서 그녀는 꼭 한 개를 먹었을 뿐이고 그 뒤로 잊어버린 모양이다.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그 갈색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펼친다.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추를 풍기는 덩어리에 손을 뻗는다. 집어올리자마자 그것은 그녀의 손 안에서 그대로 부서져 흘러내린다. 채속한 벽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느라 살짝 악력을 높였더니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 봉지에 담고 그러고도 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살점들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는다.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 핀 성의 꽃에 미련이라도 남은 듯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득 콧속을 파고드는 시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린다. 얼마쯤 지나 그녀 어깨가 흔들리고 신음이 새어나오자 무용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짖기 시작한다. 파과라는 제목은 우선 직관적으로는 부서진 과일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한창 때가 지나간 약간 시들어서 더 이상 상품으로 쓸 수 없게 된 그런 과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소설의 제목으로 썼을 때는 한창 때가 지나간 그런 이제 시절을 접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싶었던 그런 제목인데요. 한자를 조금만 바꿨으면 16살 한창 때의 그런 여성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굉장한 아이러니를 담은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 싶었던 제목인데요. 이 소설이 이제 외국으로 번역되어서 나갈 때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제목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부서진 과일이라는 의미를 채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인물 설정이라든가 비일상적인 공간 설정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 자체가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은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인가를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여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문학이라는 예술이 항상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소설 속 세계 그 사이에 저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현재 이 삶이 와 그런 소설 같은 일이 다 있냐 할 때처럼 그 현실이 어떤 소설 속 세계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소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적에는 많은 청소년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께서는 굉장히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고 어떻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소설 속 세계보다 훨씬 더 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설 속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너무한지 그 너무함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경한 단어라고 많은 독자님들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사전에 잊혀진 말들, 그 말들이 안 쓰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들도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하고, 굉장히 말 자체의 어감이 예쁜 그런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계속 쓰지 않고 사전 속에만 가둬두고 지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을 조금 발굴해보자, 약간 그 석탄 캐는 내 광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견을 해서 써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다음으로 문장들이 굉장히 또 길지 않느냐, 읽다가 숨이 찬다, 이런 말씀도 또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숨차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 때로는 약간 숨이 가쁜 이런 문장들이 제 생각엔 처음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끝장을 보고 싶고 결말을 보고 싶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을 갖고서 어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없이 먼 길을 유유히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길게 긴 문장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님들께서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보시거든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몇 개의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이 있다,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서 어떤 한 개의 임팩트 있는 장면, 주인공이 주머니 속에서 빵을 꺼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다가 결국은 빵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만 남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왠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파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노년의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사람들이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어머님 여기 들렀다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을, 우리 사회의 어머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아주 쿨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가를 대꾸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외국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제

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내외 에이전시와 그리고 출판사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독자님들을 만나뵙게 해주시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아주 큰 노고와 임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윗세대 작가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적에 요즘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 민중 이러한 주제들보다는 약간 나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젊고 활달한 그런 작가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내력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한국 문학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